민족마다 자체로 창작한 친근한 멜로디 같습니다. 여러 민족의 정서를 노래로 느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여러 민족의 다양한 음악을 즐기실 수 있는 민족의 멜로디 코너에서 인사드립니다. 진행을 맡은 강수라입니다. 네, 민족의 멜로디 박소윤 가수가 부른 사랑하고 있기에를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류영근 작곡, 리영복 작사. 함께 들으시죠.

여러분께서는 중앙방송 전국 조선방송 민족의 멜로디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신시대 여러 민족 간의 문화융합은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민족의 멜로디, 여러분과 함께 노래를 통해 우리나라 다양한 민족의 정서를 느껴보고 공감대를 확대해갑니다.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랑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영 가수가 부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께서는 중앙방송총국 조소르방송 민족의 멜로디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신시대 여러 민족 간의 문화융합은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민족의 멜로디, 여러분과 함께 노래를 통해 우리나라 다양한 민족의 정서를 느껴보고 공감대를 확대해갑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간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전용입니다. 이번 여름 심양 9.18 역사박물관에서 중국 침략 일본군 남경대학살 조난자 동포기념관까지 그리고 북경 노구교와 인접한 중국인민 항일전쟁기념관까지 중국 각지의 항일전쟁주재기념관은 뜨거운 참관 열조를 맞이했습니다. 젊은이들과 가족 단위 방문객, 해외 관광객들이 전시청에서 역사자료, 유적지, 해설을 통해 중국 항일전쟁을 요해하고 평화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심양 9.18 역사박물관의 여름방학철 인기가 끊임없이 올랐습니다. 집계에 따르면 7월 들어 관람객 규모가 연인수로 1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여름철 참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박물관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기간 월요일 휴관을 취소하고 매일 연장 개방하여 누계로 170시간의 개방 시간을 늘렸습니다. 땅끄미가 질 때도 박물관의 잔역비 앞에는 여전히 관광객들이 발길을 멈추고 있었고 관내에서 새로 내온 몰입식 연극 1931은 관객을 민족위기의 역사적 시각으로 다시 데려간 듯이 생동합니다. 북경 노구교 인근에서 중국인민 항일전쟁기념관은 방문객이 몰리는 절정기를 맞아 연장 개방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기념관은 7.7 사변 89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관람 열조를 맞이했으며 기념관 직원은 매일 약 6,000명의 관람객들이 몰렸다고 밝혔습니다. 요녕 과학기술대학의 학생들은 이번 여름방학철 북경으로 가서 중국인민 항일전쟁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은 이번 견학을 통해 오늘날의 평화와 행복이 결코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더욱 깨달았으며 선열들에 대한 존경심을 공부에 몰두하는 동력으로 전환시키겠다고 표했습니다. 나종강 관장의 소개에 의하면 지난 3년간 박물관은 항일전쟁 문물 춘회 전시를 70여 개의 대학교와 중학교, 소학교에 선보였고 20만 명이 넘는 사생들이 몰입식으로 항일전쟁 이야기를 청취하도록 했습니다. 올해 순회전은 22개 학교를 포괄시킬 계획입니다. 항일전쟁 주제 기념관의 관람 방식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관객들은 공연과 음향, 광학, 전기기술로 재현된 장면을 통해 구체적인 인물과 운명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국사회과학원 일본연구소 김영연구원은 항일전쟁기념은 역사적 정의를 확인하는 것과 관계될 뿐만 아니라 공정과 정의를 수호하고 평화 발전을 촉진하는 현실적인 의의도 있다고 표했습니다. 네, 오늘의 문화공간 프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제1부 20차 당대회의 중대한 의의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같은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아름다운 국내 유명 고촌 중국 시골 최초의 성 과격촌을 소개해드리고 박물관 여행 순서에서는 성도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로 듣는 세상 순서에서는 같은 선의적인 선택을 한 같은 학교의 동명이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중국 역사 이야기를 보내드립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1: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정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네, 오늘 첫 순서로 20차 당도회 보고 학습 보도 문답 코너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1부 20차 당대회의 중대한 이의를 어떻게 리할 것인가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의 김홍화 아나운서입니다.
1: 습범형 총서인은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는 전 당과 전국 여러 민족인민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새 장정에 기려오르고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관건적인 시각이 열린 아주 중대한 회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회에서는 지난 5년간의 사업과 신시대 10년간의 위대한 변혁을 전면적으로 총회했으며 국내 및 국제 정치를 깊이 있게 분석하고 마크스주의의 중국화와 시대화의 새로운 경제 개척과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의 중국 공산당의 사명과 가업 등 중대한 이론과 실전적 문제를 체계적으로 서술했으며 향후 5년간 더 긴 시기에 당과 국가의 사업 발전 목표와 과업 및 기본 방침을 과학적으로 설정했으며 제20기 중앙지도 집단을 선출했으며 중국 공산당 규약 휴중안을 심의 통과하는 등 일련의 중대한 정치적 성과, 이론적 성과, 실천적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이는 우리 당이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합 인솔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데 중대한 현실적 의의와 심원한 역사적 의의를 가집니다. 첫째, 이번 대회는 아주 중요하고도 독산 시점과 시대적 배경 하에 소집됐습니다. 당예력대 전국대표대회는 모두 당예력사에 중요한 한 페이지를 남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독산 시점과 역사적 배경 하에 열린 대회는 중대하고도 독산 정치적 의의와 역사적 의의로 더욱 주목을 받게 됩니다.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역사적 향정으로 볼 때 20차 당대회는 전 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새 장정에 기려오르고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관건적인 시각이 열린 아주 중요한 대회입니다. 당의 역사로 볼 때 20차 당대회는 우리 당이 100년 분투 로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과향길에 오른 관건적인 시각이 열린 중요한 회의입니다. 우리 당과 같이 세계적으로 가장 큰 막스주의 정당에서 100년 분투로중을 마치고 새로운 100년 분투로중에 들어서는 것은 아주 중요한 역사적 기점이 됩니다. 이 관건적인 시각이 열린 당대회는 필연적으로 당의 역사에 큰 획을 남길 것입니다. 신시대 분투로중으로 볼 때 20차 당대회는 신시대 첫 번째 100년 분투로중을 마치고 두 번째 10년 분투로중에 들어선 중요한 시각이 열린 중요한 회의입니다. 중국 독재 사회주의가 신시대에 들어선 것은 리종표적 의의가 있는 중대한 일입니다. 신시대 10년간 당과 국가의 사업은 역사적인 성과를 이룩하고 역사적인 변혁을 이룩했습니다. 신시대 두 번째 10년에 들어서는 관건적인 시각에 우리 당이 24 당대를 열고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실현할 때 대한 역사적인 포치에 관한 전 당과 전국 인민은 크나큰 기대와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볼 때 24 당대에는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전례 없는 대변환의 국민이 빠르게 발전하고 국제 정치가 심하게 변동하는 관건적인 시각이 열린 중요한 회의입니다. 우리 당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전략적 전 국면과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전례 없는 대변환의 국면을 어떻게 총괄해 대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며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는 것은 중국의 향후 한 시기의 개혁과 발전에 관계될 뿐만 아니라 세계의 평화와 발전에도 광범위하고도 시원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둘째, 24 당대회는 두 가지 황립의 결정적 의의를 충분히 과시했습니다. 두 가지 황립은 18차 당대회 이래 우리 당이 이룩한 가장 중요한 정치적 성과입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우리 당은 실천 속에서 당조항과 전 당에서의 습권평 총석의 핵심적인 지위를 확립하고 당과 국가의 사업 발전에 있어서 습권평 총서기가 제기한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사상, 새로운 전략적 지도적 지위를 확립했습니다. 신시대의 위대한 실천이 충분히 증명하다시피 당주안과 전 당에서의 습권평 총서기의 핵심적 지위의 확립과 습권평 신시대 중국 독식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적 지위의 확립은 전 당과 전군 그리고 전국 여러민족 인민의 공동의 염원을 반영했으며 신시대 당과 국가의 사업 발전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의력자적인 행정을 추진하는 데서의 결정적인 의의를 가집니다. 20차 당대회에서는 두 가지 확립을 기치 선명하게 견지하고 수호했으며 당중앙 제20기 제1차 전원회의에서는 습권평 통지를 선출해서 계속 당의 총서기를 맡게 하고 당중앙과 전 당에서의 습권평 총서기의 핵심적 지위를 견결히 수호하고 당중앙의 권위와 집권적 통일 용도를 결연히 수호하며 습권평 신시대 종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전면적으로 관찰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당의 핵심과 지도 사상의 장기적인 안정을 확보하고 막스주의 집권당으로서의 강대한 정치적 우월성을 충분히 발휘시키며 중국 독식 사회주의 사업이 안정적으로 장기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근본적인 방책입니다. 셋째, 20차 당대회는 일련의 장기적인 지도적 우위를 가지는 중단 이론적 및 실천적 혁신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24 당대회 보고에서는 24 당대회 이래 우리 당이 이룩한 중대한 리론적 및 실천적 혁신 성과를 총괄한 기초 위에 새로운 리념, 새로운 사상, 새로운 전략, 새로운 조치들을 많이 제시했습니다. 이를테면 두 가지 전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것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는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의 당의 분투 목표를 제시했으며 세 가지 반드시 초심을 유지하고 사명을 명기해야 하며 반드시 겸손하고 신중하며 간고 분투해야 하며 반드시 과감하고 능란하게 투쟁해야 한다라는 신시대 당의 깊은 건설의 근본 준칙을 제시했으며 두 가지 결부, 여섯 가지 반드시 견지라는 당의 이론 혁신을 깊이 있게 천명하고 습본평 신시대 중국 독식 사회주의 사상의 세계관과 방법론 및 그에 일관된 입장과 관점과 방법을 심층적으로 구현했으며 중국식 현대화의 중국 독재과 본질적 요구 그리고 반드시 확고히 장악해야 하는 중대한 원칙을 체계적으로 서술했으며 과학기술과 교육에 의한 국가지능, 전면적인 의법치고 국가안보를 두드러지게 강조하고 관련 포치를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당과 국가의 사업 발전에 대해서 모두 중대하고도 장원한 지도적 의의와 역할을 갖게 됩니다. 넷째, 20차 당대회는 당의 자기 혁명으로 사회 혁명을 선도한다는 이 중대한 역사적 명제에 과학적인 답을 해주었습니다. 습권평 동제는 당중앙 제19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 당의 자기 혁명의 깊은 함의와 중대한 의의를 체계적으로 서술하고 자기 혁명은 우리 당이 치세와 란세, 흥망성쇠와 반복되는 의력자 주기 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두 번째 답안임을 강조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에서는 당의 자기 혁명의 사회 혁명을 선도하는 것을 둘러싸고 큰 정당 투기의 난제를 해결할 각오와 의지를 항상 유지하고 두 가지가 장기적으로 존재할 것이며 두 가지가 영원히 현재 진영형이 되어야 한다며 신시대 당 건설이라는 위대한 공정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전면적인 종엄 시당 체계를 완비해야 한다는 중대한 사상을 제기했으며 당정의 집권적 통일 용도를 견지 강화하고 습근평 신시대 중국 독색 사회주의 사상으로 도뇌를 무장하고 정신을 결집시키며 당의 자기혁명 제도 규범을 체계를 완비하고 민족 부흥의 중임을 짊어질 수 있는 자질 높은 간부 대열을 건설하고 당 조직의 정치 기능과 조직 기능을 강화하며 엄격한 관리를 기조로 당의 기품과 기강을 바로잡고 부패 척결 투쟁 난관 돌파전과 지구촌에서 기필코 승리를 이룩하는 등 중대한 조치들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우리 당이 영원히 현재 진행해야 한다는 각오와 의지를 유지하고 있으며 우리 당이 과감히 자기 혁명을 진행하고 확고부동하게 전면적인 종엄 치당을 추진하는 확고한 입장과 굳은 결심을 갖고 있음을 충분히 보여주는 것으로서 우리 당이 인민의 옹호를 받고 장기 집권 지위를 공고히 하며 영원히 변치 않은 본질로 홍색 강산의 홍색을 확보하는 데 중대하고도 시원한 의의를 가집니다.
0: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고향 향연회.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0: 희망입니다.
1: 네, 이어지는 문화 중국행 순서에서는 아름다운 우리나라 유명 향촌, 중국 시골 최초의 성 과격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의 김홍화 아나운서입니다.
2: 고촌 시리즈 중 25번째는 국내 농촌마을 최초의 성인 과격촌입니다. 당나라 때 축조된 보루식 곡물 군락인 과격촌은 산발에 기대서 웅장함을 과시합니다. 성 안에는 높이 솟은 예루와 고풍스러운 절, 호화한 관조, 우아한 사택들이 누르서서 산호의 산이 있고 절 안에 절이 있는 기이한 경관을 형성합니다. 과격과 시랑채, 흑사파 세 부분으로 구성된 과격촌에는 로사원과 소사원, 진씨 12태, 왕과 13원 비롯한 명나라 때 조탁 40개, 또래 1,100여 개 방이 남아있습니다. 그 밖에 예루와 탕제묘, 무대 건물을 비롯한 공공고 건물도 적지 않습니다. 600여 년 전 명나라 때 도족들을 막기 위해 거주와 봉어 기능을 갖춘 과격성을 쌓았습니다. 성벽의 옆에는 보조용으로 3층 높이에 628개 창을 둔 우물 파서 사람이 살기도 하고 방어시설로도 사용했습니다. 이런 우물은 멀리서 보면 마치 벌동지 같다고 해서 과격성은 일명 벌집성으로도 불리웁니다. 과격성에는 성문 3개에 망루 10개, 움막 18개가 설치되어 있고 성의 귀퉁이에는 정자가 아담하게 소사했습니다. 그중 물가에 위치한 동문은 과격촌의 정문으로 제 성문 중 지세가 가장 낮습니다. 성문 위에 경량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어 과격성은 경량성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가집니다. 오늘은 한 구간만 남아있지만 높이 솟은 과격성은 웅장할 뿐만 아니라 아주 견고합니다. 전하는 대하면은 과거에는 말을 타고 성벽우를 달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과격촌의 서남쪽에는 홍수 방지용으로 낸 서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격촌의 길은 이 서수문을 기점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면서 후가, 전가, 종가로 나뉩니다. 세 갈래의 길을 관통하는 상가와 하가가 과격촌을 바둑판처럼 만듭니다. 모든 거리의 양쪽에는 회백색의 벽돌로 지은 명나라 때의 이층 건물이 줄지어 있습니다. 과격촌은 예로부터 경제가 번창한 상업 중심이어서 많은 객상들이 이곳을 거쳐가면서 이곳에 다양한 시설이 갖추어지고 화물을 실은 차량이 들끓는 거리는 더없이 홍성거렸습니다. 명나라 때 지은 로사원은 황성상부의 주인은 진종경 선조의 생가입니다. 진씨 가문이 중도장에 황성상부라는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기 전에 진씨 가문은 이곳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3층에 달하는 목조 간판과 청석을 깔아 만든 계단, 검정색의 문틀과 대들보는 세월의 비바람 속에서 진씨 가문의 찬란한 오지와 봉상고추를 말해주는 듯합니다. 도적으로부터 촌민을 보호하기 위해 1640년에 명나라 때 전 방어성 쪽 군사시설물인 예루는 수백 년 동안 더틈없이 그 자리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미리 예자가 방어를 의미하는 미리 예자와 통하기 때문에 예루는 사전의 위험을 방지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수직으로 솟은 예루는 높이가 30m에 달하는 7층 건물입니다. 건물의 하단 벽 두께는 2m에 달하고 1층은 암실로 돌절구와 맷돌, 우물, 비밀통로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비밀통로는 모두 성 밖으로 통합니다. 예루라는 간판이 걸려있는 2층에는 포신구멍이 4개 있고 3층부터는 우러 올라가면서 거주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옥상에는 양쪽에 담을 쌓고 그 위에 지붕을 얹었는데 올라가면 멀리까지 다 볼 수 있습니다. 800여 년 전에 원나라 때 지은 탕제묘는 무대 건물과 방 9칸 너비의 대궐만 남아있습니다. 웅장한 규모와 숙연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이 절은 상하 두 뜰로 구성되었습니다. 돌 란간을 따라 돌 계단을 오르면 상원에 이르는데 정면에는 아홉 칸 높이에 여섯 칸 깊이의 대궐이 당당하게 소사했습니다. 대궐의 동쪽과 서쪽에는 방 세 칸을 가진 건물이 마주합니다. 하원의 동쪽과 서쪽에는 2층 건물이 있는데 1층에는 주택이나 객실로 사용되는 방 10개가 있고 넓은 2층은 무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건물의 귀퉁이는 창고로 사용되고 문 밖에는 종루와 고루가 있습니다. 당제묘는 곽욕촌의 절로서 말의 대사는 모두 이곳에서 결정됩니다. 량완 생활환경으로 인해 곽욕촌은 문화적 분위기가 아주 짙습니다. 당나라 때부터 청나라 때 이르기까지 이 마을에서는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80여 명에 달합니다. 벼슬길이 오른 이런 사람들이 다시 고향에 돌아와 유고의 례법을 건물과 마을에 접목시키면서 곽욕촌의 건물은 두터운 문화적 함의와 높은 역사적 가치를 가집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고향 련가.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최근 내내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오늘 소개해드릴 박물관은 성도 박물관입니다. 성도는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는 도시이고 성도 박물관은 이 도시의 역사 문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체이자 창구입니다. 성도 박물관은 1958년 9월 15일에 창립되었습니다. 유명한 작가이자 당시 성도시 부시장을 맡은 리 기린이 준비위원회 주임을 맡았습니다. 1984년 성도시 박물관이 대자사에서 공식 개방되었고 2016년 신관이 청량구 소화가 1호에서 대중들과 대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박물관 신관은 금상옥의 설계를 취했고 고총 문명을 대표하는 삼성퇴 문명과 금사 문명에서 영감을 땄습니다. 건물 주체는 성도평원 서산의 형상을 땄고 2만여 개의 금색 동판 등을 각이한 각도로 이어 만들었습니다. 2만여 개의 독일산 장식판을 사용한 박물관 주체 건물은 중국에서 가장 큰 동자질의 단일 건축입니다. 박물관은 9층으로 나뉘어졌고 지상 부분은 5개 층을 차지했습니다. 부지 면적은 약 17모에 달하고 총 건축 면적은 6만 5천 평방미터에 달하며 전시 면적은 약 2만 평방미터에 달합니다. 2023년까지 집계한 결과 성도 박물관의 수장품은 22만 1,967점에 달하는 가운데 소중한 문물로 선정된 문물은 1,399점에 달합니다. 수장품들은 청동기, 금은기, 화상벽돌, 돌조각, 도자기, 서예화 등 여러 종류를 포괄했고 문물의 시대는 신석기 시대부터 민국 시기까지 망라해 아주 완전합니다. 박물관의 최고의 보물인 돌 콧불소는 진효문 왕 시기 촉수 리빙이 홍수를 다스릴 때 만든 5개의 콧불소 중 하나이고 서한 시기 경혈 7인은 당면까지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가장 완전한 경혈 인체 모형입니다. 성도 박물관은 3개의 상설전이 있습니다. 성도 역사 문화전은 고대, 근대, 민속 3개 부문으로 나뉘어졌고 전국 시기 선관, 한나라 시기 경락 7인 등 대량의 소중한 문물과 환경복원, 모래판 등 현대 전시수단으로 성도의 역사 변혁과 도시 성격을 다양한 시각에서 전시했습니다. 이 밖에 박물관 5층에 위치한 중국 꼭두각시 인형전은 가장 대표성을 띈 2000여 점의 문물로 우리나라의 꼭두각시 인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전면적으로 전시했습니다. 지하 1층에 위치한 인간과 자연, 베린 기증품전은 200여 점 동물 표본으로 각이한 대륙의 물종과 생태계통을 보여줍니다. 성도 박물관은 각종 고품질의 림식

시전시와 특별전시를 주최합니다. 예를 들면 비단의 길 복장문화특별전과 한자중국, 유럽회화 500년 등 전시는 모두 국내외 관객들의 호평을 받은 전시들입니다. 단연간의 발전을 거쳐 성도박물관은 수많은 풍성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은 전국 박물관 10대 진열전시 정품상을 두 차례 수상한 적이 있고 전국 문물개통 선진단체, 전국 가장 혁신력 있는 박물관 등 영예 칭호를 수여받은 적이 있습니다. 성도박물관은 문물수장과 전시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문화를 전파하고 교양하는 중요한 플랫폼입니다. 성도박물관은 독창적으로 주말 어린이 박물관 등 업무시간 연장 봉사 조치를 내오고 파총문화 학교 진입, 빨간 넥타이 꼬마 해설은 등 행사를 통해 성도의 역사 문화를 청소년들에게 널리 보급했습니다. 이 밖에 성도박물관은 또 성도 선물 브랜드를 세우고 9,600여 개 문화창의 제품을 부화해 문물을 활성화시켰습니다. 성도박물관은 독특한 건축 풍격, 풍부한 수상품, 멋진 전시, 다양한 문화행사로 성도의 문화 랜드마크와 도시 안내실로 거듭났습니다. 성도박물관은 성도 역사문화의 수호자와 전승자일 뿐만 아니라 대중들이 지식을 섭취하고 정신을 자양하며 또 전세계에 성도의 매력을 과시하는 중요한 창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박물관 여행, 지금까지 성도박물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꽃은 피리라.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는 기적 같은 감동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반짝이는 감동의 순간을 찾아낼 수 있는 눈과 귀를 선물해 드립니다. 라디오로 듣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오늘의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같은 선의적인 선택을 한 같은 학교의 동명이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의 김홍화 아나운서입니다.
0: 최근 산동문화산업직업학원 2024학번 학생 오우량이 조혈 모세포 기증을 순조롭게 마쳤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다니는 학교에는 동명이인의 선배 오우량이 있는데 오래오래 역시 조혈 모세포를 기증한 것입니다. 두 명의 영영후 학생은 같은 선의로 특별한 인연을 맺었습니다. 2024학번 학생 오우량은 2006년 1월에 태어났으며 산동성 림기 출신입니다. 대학에 입학한 후 그는 무상 헌혈을 시작했으며 지금까지 루족 헌혈량이 3600ml에 달합니다. 그는 여러 차례 헌혈을 통해 모혈 모세포 기증에 대해 점차 료회하게 되었고 자발적으로 종합골수 운행에 가입했습니다. 올해 5월 실습 중이던 그는 모혈 모세포 적합 성공 통보를 받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기증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매칭되면 기부하겠습니다. 환자들을 위해 힘을 보태고 마음을 다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자랑스럽습니다. 10만 분의 1 매칭의 확률은 오양에게 모은 책임이자 행운으로 여겨집니다. 조혈 모세포 기증에 대해 오양의 가족은 처음에 다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오양의 견제하에 가족들은 그의 결정을 받아들였고 그의 어머니는 특별히 고향에서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어머니의 동반과 지지가 있어 오양은 마음이 더 든든해졌습니다. 앞서 같은 이름을 가진 선배도 조혈 모세포를 기증했고 두 사람의 조혈 모세포가 같은 날 등록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오양은 뜻밖의 일에 놀라면서도 기뻐했습니다. 마치 인연의 릴레이 같습니다. 그가 나설 수 있다면 저도 물러설 수 없지요. 오양이 말하는 동명이인 선배는 같은 학교 2023학번 철도 물류관리 전공의 산동성 하택 출신인 오양입니다. 석 달 전 같은 병원에서 2023학번 학생 오양 역시 조혈 모세포 기증을 완료해 청도시의 296번째 조혈 모세포 기증자로 됐습니다. 수혜자는 3살 난 여자아이의 어머니였습니다. 당시 오양은 강수에서 실습하고 있었고 두 차례 휴가를 내서 청도로 오가며 기증을 완수했습니다. 오양은 기증받은 사람으로부터 감사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는 이렇게 썼습니다. 운이 좋게도 저와 완전히 일치한 혈액형을 가진 당신을 찾았고 당신이 기증에 동의해줬으며 더 행운스러운 것은 당신의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전반 과정 내내 매우 협조적이었습니다. 당신의 선의는 저에게 새로운 삶과 딸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현재 2023학번 오양은 상해 지하철 회사 직원으로 되었습니다. 기부에서부터 대중의 출행을 지키는 일까지 그는 또 다른 방식으로 타인을 계속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2023학번 오양은 자신과 후배가 조혈 모세포를 기증한 일로 인연을 맺게 된 것은 매우 아주 드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비록 세상을 뒤흔드는 일은 아니지만 도움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능력껏 사람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의미입니다. 이렇게 많은 우연에 네티즌들은 감탄했습니다. 같은 이름은 인연이고 같은 선심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우연이라고. 산동성 총도시 적십자회 관계자는 혈연 관계가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조혈 모세포의 적합 성공률이 10만 분의 1에 불과하며 심지어 100만 분의 1에 불과하다고 소개했습니다. 일단 적합이 성공하면 이 생명의 씨앗은 절망 속에서 유일한 희망으로 됩니다. 때문에 성공적인 사례 하나하나가 매우 소중합니다. 2000년부터 지금까지 산동문화산업지원학원에서는 7천여 명 사생들이 무상헌혈에 참가했으며 헌혈 총량은 300만 밀리미터를 돌파했습니다. 학교 또한 여러 해 연속 산동성 무상헌혈 조직 우수 실천 단위로 선정됐습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달빛 연정.

0: 중국 역사 이야기. 오늘 시간에는 청나라 말기 대신 증국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송의 김홍화 아나운서입니다.
1: 증국번은 청나라의 말기의 정치가 학자로서 자는 백함이며 호는 척종이다. 시호는 문종으로서 태평천국 농민봉기를 진압하면서 정치 무대에 두각을 나타냈다. 그는 양호운동 추진자이며 또한 성리학자이고 문장가로 유명하다. 호남성 상향현의 부유한 농가에서 태어난 그는 1833년 향시에 합격했고 이후 진사시험이 급제해서 한림문에 보임되는데 그는 수도에서만 13년 이상 근무했다. 이 시기 정호, 정희, 주희 같은 송대 철학자들의 저작을 읽기도 했고 유교 경전 해석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1850년 태평천국 군대가 진격해오자 증국번은 황제로부터 호남을 방위하라는 명령을 받고 장강 수군을 조직해서 태평천국에 대한 진압을 주도했다. 1860년 양강 총독에 임명된 증국번은 장강 요역에서 태평천국 군대 터불에 주력했다. 증국번은 농민 봉기를 진압하면서 두각을 나타낸 후 세력을 확장하는 한편 양모 운동을 적극 추진했다. 그는 군수 공업인 안경 군기소를 세웠는데 이는 중국 양모 운동의 시작으로 됐다. 그 후로 증국번은 미국의 기계를 사들여 상해의 병기, 선박을 주로 제조하는 강남 제조천국, 금융기 기구, 복주 선정국을 세웠다. 이 군수공장은 근대 공장이 중국에 설립하는 출발점으로 되었다. 증국번은 서양을 알기 위해서는 언어 습득이 중요하다고 인식해서 동문관을 설치했고 유학생들을 외국에 파견했다. 증국번 등이 추진한 양모운동은 소방세계로 향하는 창구로 됐고 소방의 선진적인 문화를 섭취해서 자국의 과학기술 발전을 추진한 대담한 탐구로 됐으며 중국 자본주의 산생과 발전을 자극했다. 증국번은 청나라가 성시로부터 몰락하는 과도 시기에

0: 정치, 군사, 문화,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영향을 미친 인물로, 또한 후세의 쟁론의 대상으로 된 인물로 됐다. 저서로 종문 전공 전집, 종문 전공 수서 일기 등이 있다.
1: 네, 끝곡으로 사랑은 눈꽃 대열을 들려드리면서 오늘의 문화공간 프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김용이었습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권평 주석이 2026년 상해 협력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기르기즈 수단과 이집트에 대한 국빈 방문을 마친 후 귀국했습니다.
0: 새 사상으로 새 노정 인솔, 15분 생활권 건설의 범위 확대와 성격이 민중의 안정된 행복을 위해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1: 중국인민 항일 전쟁 및 세계 반파쇼 전쟁 승리 81주년 좌담회가 북경에서 개최됐습니다.
0: 각지에서 중국인민 항일 전쟁 및 세계 반파쇼 전쟁 승리 81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1: 보도요 시사 해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습근평 국가주석이 9월 3일 오전 2026년 상해협력기구 정상회의 참석과 기르기즈스탄 이집트 국빈 방문을 원만히 마치고 북경으로 돌아왔습니다. 습근평 주석의 부인 팽려원 여사,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중앙판공청 주임인 채기, 중공중앙정치국 위원이며 외교부 부장인 왕이 등 수행 인원들도 같은 비행기로 돌아왔습니다.
1: 습근평 총서기는 민중을 위해 봉사한다는 취지를 견지하고 도시와 농촌, 지역사회의 조직과 대민 봉사센터를 잘 건설하며 지역사회의 민중을 위한 기능, 민중의 편의를 위한 기능, 민중을 안심시키는 기능을 강화하여 주민에게 필요하면 지역사회가 곧바로 봉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가 주민이 가장 믿고 가장 안심할 수 있는 안식처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5차 5기는 전망기획 시작에 의해 각지들은 따뜻하고 생활감 넘치는 지역사회의 봉사 공간을 많이 마련함으로써 주민들은 집 앞에서 량질의 봉사를 누릴 수 있게 되었고 15분 생활권은 민생을 보증하고 개선하며 소비를 확대하는 중요한 기반으로 되었습니다. 정오 무렵 호북성 무한시 정산구 청화구 지역사회는 밤 냄새가 점점 짙어졌습니다. 주민들은 지역사회 식당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음식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10원 정도면 고기 반찬 하나, 채소 반찬 하나, 국 하나를 먹을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현실적인 수요를 중심으로 청화구 지역사회는 노인과 어린이에 초점을 맞추고 15분 생활권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식사, 보육부터 수리와 민원 처리까지 주민들은 도보로 15분 이내에 대부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화구 지역사회 당위원회 부석이 풍원원은 습근평 총서기가 지역사회를 시찰할 때 우리 공익단체가 자원적으로 지역사회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배달 식사를 제공하고 생활면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큰 일을 해냈다고 우리를 칭찬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민들의 실제 수요를 파악하고 공동건설 단위와 자원봉사자 등 여러 방면의 지원을 조율해 주민들의 생활 속 작은 일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군중의 급하고 어려우며 걱정하고 기대하는 일을 마음에 새기고 편리한 대민 봉사를 더 세심하고 실제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사회는 작지만 수많은 가정들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2018년 4월 습근평 총서기는 청화가 지역사회를 시찰할 때 지역사회는 기총의 기초라고 표하고 나서 기초가 튼튼해야만 국가의 기반도 안정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산당은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정당입니다. 인민을 위한 일에는 작은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대중의 크고 작은 일들을 모두 잘 처리해야 합니다. 총서기가 가르치는 방향을 각지들은 현지 실정에 맞게 한 지역 한 정책의 방식으로 15분 생활권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90%가 넘는 지구급 이상 도시들이 편리한 생활권 조성을 추진하고 있고 지역사회 주민 1억 8,900만 명을 위해 봉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집 앞 로인 돌봄 봉사 거점 200곳을 추구하는 올해 처음으로 상해시 민생 실천 사업에 포함시켰습니다. 양포구 은행 가도의 60세 이상 로인 인구 비율은 50%를 넘습니다. 가도는 집 앞 로인 돌봄 봉사 거점을 기반으로 공익 동행 진료 봉사팀을 육성 배양해 로령층을 대상으로 진료 전 과정 봉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은행 가도 지역사회 봉사사무소 주임 개구는 우리의 봉사 범위는 은행 가도에서 점차 양포구 전체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점에서 면으로 확장하는 방식을 통해 로인 돌봄 봉사가 우리 지역사회 모든 노인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분 대민생활권 건설은 애초에 봉사망이 있는 해에서 봉사가 좋은 해로 전변했습니다. 며칠 전 강소성 남통시 송천구 룡호가원 지역사회 여름방학 돌봄반이 원만하게 끝났습니다. 올해 지역사회는 공익 돌봄을 제공할 뿐더러 로 전문가와 로 전사 등을 초청해 어린이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수업을 제공했습니다. 룡호가원 지역사회 소소연 당 총지석이는 지역사회 부대시설은 타가와 돌봄, 양로봉사, 야채시장 등 시설을 보완함으로써 살기 좋은 대민 생활권을 구축했다고 비유했습니다. 소소연 석이는 주민들이 급히 수요하고 기대하는 바에 주목해 주차가 어렵고 충전이 어려운 등 백성들이 관심하는 문제의 100여 건을 해결하며 18개 자원봉사자 대호를 조직해 주민들이 봉사를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표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제3진 도시 15분 대민 생활권 전역 추진 선행구 시점 30개를 추가하고 조건을 갖춘 현으로 확장하며 연말 전까지 만개 생활권 건설 목표를 완성할 계획입니다. 2030년에 이르러 우리나라는 지구급 이상 도시 중심 구역과 조건을 갖춘 현 지역사회 대민 생활권 전포괄을 실현할 것입니다. 상무부 류통발전사의 류가로 사장은 15분 대민 생활권 건설 경험을 창조해 현지에서 현지 실정에 맞게 대민 생활권을 구축하고 부족점을 보완함으로써 현 주민들이 집 앞에서 편리하고 품질이 믿음직한 봉사체험을 향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0: 중국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오 전쟁 승리 81주년 기념 좌담회가 3일 북경에서 열렸습니다. 중공조항정치국 위원이며 중앙선전부 부장인 리서류가 좌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중국인민 항일전쟁은 간곡하면서도 위대한 전쟁이었습니다. 중국인민 항일전쟁은 세계 반파시오 전쟁의 중요한 구성 부분입니다. 중국인민은 막대한 민족적 희생을 치르며 인류 문명을 구하고 세계 평화를 수호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좌담회에서 중앙통일선전사업부, 중앙당사연구문헌연구원, 중앙군사위원회 정치사업부 책임자와 항일용부대 청년장병대표, 청년학생대표가 차례로 발언하면서 중국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오 전쟁 승리에 위대한 의의를 조명하고 역사를 명기하고 열사를 추모하며 평화를 소중히 여기고 미래를 개척하겠다는 교리와 신념, 그리고 평화 발전의 길을 확고히 걸어갈 때 관한 숭고한 염원을 전했습니다.
1: 9월 3일은 중국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오 전쟁 승리 81주년 기념일입니다. 전국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애국주의 교육 활동을 개최하여 항전의 역사를 기억하고 혁명 선열들을 추모하면서 위대한 항전 정신을 계승 발행하고 있습니다. 련영성 심양시 9.18 역사박물관에서는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이 관내의 2,400여 점의 귀중한 유물과 역사사진, 영상자료를 바탕으로 몰입형 해설을 진행하면서 중국 공산당의 령도 아래 일본 침략자에 맞서선 지하당원, 항일연군 장병, 동북쪽 민중들의 장렬한 항쟁 장면을 관람객들에게 재현해 보였습니다. 9.18 역사박물관 사회교육부 부주임 계령은 항전의 역사와 진실을 실제 장면으로 재현해 전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애국심과 민족의 기계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뿌리 내리게 할 것입니다. 9월 3일 오전 강소성 남경에 있는 중국 침략 일본군 남경 대학살 희생동포기념관에서 약 500명의 각계 인사들이 중국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오 전쟁 승리 81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행사 현장에서 보조 연주자들은 송대의 나팔을 우렁차게 연주했습니다. 이어 노래 산하가 송리 광장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남경 효장 학원의 음악학원 행지 합창단 학생 해지엔즈는 이 노래는 시공을 넘나드는 대화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평온하고 아름다운 산하와 강산은 수많은 선열들이 희생으로 바꾼 것입니다. 신시대 청년으로서 우리는 역사를 기억하고 항쟁 정신을 대를 이어 전해 내려갈 것입니다. 성소송 요난시에서는 많은 관람객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요난 혁명 기념관을 참관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요난이 항일 전쟁 지휘 중투로서 지닌 중요한 역사적 위상을 깊이 체감하면서 혁명 선열들이 피를 흘리며 싸우고 조국을 지키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되새겼습니다. 관광객 룽헨은 오늘의 평화는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라면서 우리는 평화를 더욱 소중히 아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소송 남창시에서 사법 종사자들과 사생대표 그리고 사회 각계 인사들이 매요오 생가를 찾아 매요오 선생의 동상에 화환을 드렸습니다. 1946년 매요오는 중국을 대표해 극동국제군사재판소 판사로 임명돼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쿄 재판에 참여했습니다. 남창시민 호문청은 이런 옛 물건들과 많은 자료를 통해 우리는 당시 도쿄 재판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선배들의 헌신을 더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아이들도 그 시절의 역사를 알게 되고 지금의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될 것입니다. 해발 4천여 미터의 카라코람 고원에서는 신강군구 장병들이 정렬에 서서 군인의 선서를 다시 되새기면서 선열들을 추모하는 마음을 훈련과 전투 준비에 실제 행동으로 바꾸었습니다. 신강군구 장병 배유건은 당시 항진 용렬사들은 비로소 민족의 치욕을 씻어냈다고 말했습니다.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되고 선열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시대 고원의 장병으로서 우리는 반드시 홍색맥을 이어받아 피를 잘 흘리더라도 절대 한치의 국토도 잃지 않겠다는 맹세를 뼛속 깊이 새기고 자신의 위치에서 조국의 모든 용토를 굳게 지킬 것입니다.
0: 국무원 보도판 공실이 3일 15차 5개년 전망기획 시작 계열 주제 소식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국가체육총국 관계자의 소개에 의하면 2030년에 이르러 우리나라는 1인당 체육시설 면적 4평방미터를

0: 실현하고 자주 체육 단련에 참가하는 인구 비례를 40% 정도로 끌어올리며 체육 산업 총 규모가 7조 원 돌파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식 발표 회에서는 15차 5개년 전망 계획 시기 체육 강국 건설의 총적 청사진을 체계적으로 발표하고 2030년까지 우리나라 체육 사업 발전에서 품질과 효율의 이중 향상, 전면적인 질적 성격과 효율 증대를 실현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국가체육총국 고지단 국장은 대중운동공간 확장 계획과 대중신변의 작고 아름다운 장소 시설 건설 공정을 실시하고 대중체육경기 행사를 풍부히하며 다양화된 대중체육경기 행사 체계를 구축하고 도시리그, 마을리그 등 대중들이 즐겨보는 체육경기 행사에 대한 지지 강도를 강화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경기체육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계속해 청소년 체육 후비 인재 기반을 다지고 과학적인 훈련 체계를 보완하며 체육훈련 경기 준비에 대한 과학기술의 에너지 부여를 강화하고 3대 구기 운동 내 지능 발전을 실속 있게 추진할 것입니다. 고지단 국장은 15차 5개년 전망기획 시기 세계 챔피언 수가 전 세계 앞자리를 유지하고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알프스 동계 올림픽 등 세계 대형 경기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더 거두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체육 산업 면에서 향후 5년간 우리나라는 체육 산업 규모를 계속해 장대시키고 체육 소비의 질적 성격과 규모 확장을 추진하며 체육과 문화 관광, 건강, 과학기술 산업의 심층 융합을 촉진하고 체육 경제의 새 원동력을 끊임없이 방출시킬 것입니다. 국가체육총국 체육경제사 양설동 사장의 소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30년 체육산업 총규모 7조 원 목표를 긴밀히 조준하고 주최하기 좋고 보기 좋은 경기에 주목해 경기 경제를 깊이 발굴할 계획입니다.
1: 공업정보부가 최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과학기술부 등 10개 부문과 공동으로 중소기업 발전 15차 5개년 전망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30년까지 우리나라 규모 이상 중소기업의 1인당 영업수입이 1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조망됩니다. 계획은 신형 공업화 실현 목표를 확고히 기능하여 우수기업 육성, 공공봉사, 법률정책체계를 정비하고 생산요소와 발전 환경 보장을 강화하며 중소기업의 혁신, 창업, 창조활력, 잠재력을 충분히 고취시키고 중소기업의 전문화, 정밀화, 특색화, 신규화 발전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공업정보하부 중소기업부 량지봉 국장은 계획 내용은 신규와 우량을 지향하는 동시에 전문화, 정밀화, 특색화, 신규화,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각종 육성기제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단계적 성장을 추진하며 지능화, 친환경화, 융합화 발전을 촉진하는 한편 인재 부족, 자금 부족, 권익 보호 등 애로사항 해결에 중점을 두고 기업별 특성에 맞춰 분류 추진을 통해 중소기업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영업수입과 총자산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노동보수와 노동생산성이 꾸준히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혁신 발전 역량이 현저히 강화되어 규모 이상 공업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 내부 지출은 년 평균 8% 이상 증가하며 전문화, 정밀화, 특색화, 신규화, 작은 거인 기업은 2만 2천 개에 달하고 국가급 중소기업 특색산업 클러스터는 600개에 이를 전망입니다. 공업정보화부 다길흔 부부장은 디지털화와 지능화 지원 측면에서 디지털 전환의 대표적 응용 시나리오를 다수 조성할 것이라며 전문화 정밀화 특색화 신규화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수준 2단계 이상 달성 비율을 95% 이상, 3단계 이상 달성 비율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중소기업 봉사 네트워크를 기본적으로 구축하고 중소기업 공공봉사의 확대와 질적 제고 기제를 마련하게 됩니다. 발전 환경 측면에서는 중소기업의 다각화된 자금 조달 경로를 더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대금 지원 자금을 방지하고 해소라는 장기 기제를 기본

한 핵심 구역에서는 그물망식 수색 작업이 심도 있게 진행되고 사후 처리 등 사업도 질서 있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기롱통상구가 위치한 산사태 핵심 구역은 7개 구역으로 나뉘었습니다. 중국 안능의 굴착기 조작원, 안전요원, 해방군, 소방대 등 인력이 역할을 분담해 협력함으로써 기계와 인력을 병행한 수색을 실현했습니다. 중국 안능 제3공정국 성도기지 총공정사 주봉은 각 구역마다 굴착기 한 대와 안전요원 한 명을 배치했고 전문 수색팀의 지휘를 기준으로 삼아 모든 장비들이 이에 맞춰 협조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주봉은 수색요원들은 항상 곁에서 관찰하면서 의심되는 물체가 발견될 경우 즉각 장비 작동을 중지시키고 수동 수색을 진행한다고 말했습니다. 근 200명 규모의 돌격대로 구성된 소방구조대는 3개조로 나뉘어 교대로 근무하면서 핵심 구역에 진입했습니다. 주차장과 공동검사청사 등 중점구역을 중심으로 한 층씩 뒤집고 한 층씩 수색하며 한 층씩 정리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생명탐지기 등 전문 장비를 휴대하고 구조견과 함께 구간별, 구역별, 지점별로 정밀수색과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현장 일부 구역에는 여전히 물이 고여있어 구조요원들이 수시로 진흙에 빠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색요원들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발견된 유품 등을 일일이 등록하고 정리합니다. 물증 봉투 등 용기에 분류 포장한 뒤 규범에 맞게 인계했습니다. 주봉 총공정사는 수색 작업은 매일 아침 8시 날이 밝기 시작할 무렵에 시작돼 밤늦게까지 지속된다고 소개했습니다. 현장에는 탐조등이 설치되고 무인기도 공중에서 조명을 제공했습니다. 당초 계획으로는 자정까지 작업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일부 산비탈면이 여전히 불안정해 안전 우려가 있고 또 오후 8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수색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김홍화 리구코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복합적 요인으로 유럽 채무 부담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각국의 용자 원가가 인상될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 채권 시장의 채무 부담이 최근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 경제체의 장기 국채 수익률이 뚜렷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통화 팽창 반등이 유럽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기대를 강화하고 유럽 일부 국가의 재정 압박이 심화되었으며 글로벌 자본의 재배치 등 여러 요인이 겹치면서 이번 유럽 국가들의 장기 국채 수익률 상승을 함께 이끌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채권 가격 부담이 확대되면서 유럽 각국 정부의 향후 신규 채권 발행에 따른 자금 조달 비용이 추가로 인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영국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9월 1일 장중 최고로 5.9%에 도달해 1998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장중 한때 약 5.25%까지 올라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를 독일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3.39%로 올라 2011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프랑스와 이탈리아, 에스파냐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각각 약 4.25%, 4.22%, 3.83%였습니다. 또한 벨지크, 네덜란드, 그리스, 포르투갈 등 국가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뚜렷하게 상승했습니다. 시장 분석가들은 이번 유럽 국가들의 장기 국채 수익률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원인 중의 하나는 다시 높아진 통화 팽창이 중요한 추진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럽동맹통계국의 자료에 따르면 국제에너지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유로구의 8월 통화 팽창률은 년율

0: 기준으로 3.3% 상승해 7월에 2.9%보다 뚜렷하게 높았습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은 주민과 기업의 비용을 직접 끌어올렸을 뿐만 아니라 유럽중앙은행이 금리를 계속 인상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도 강화했습니다. 시장은 유럽중앙은행이 9월에 25베이시스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단행한 후 이후 추가적인 통화정책 긴축 가능성도 평가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라트비아 중앙은행 총재이며 유럽중앙은행 집행리사인 게디미 나스 시모쿠스는 통화팽창 환경이 이미 강화됐고 유로구 경제의 성과가 이전 예상보다 또 탄력성이라는 점을 고려하면서 유럽중앙은행이 9월에 금리를 인상할 이유가 충분하고 한 차례 금리 인상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덜란드 국제그룹의 거시연구 책임자인 카스틴 브레스키는 국채 수익률 상승 자체는 이미 금융여건의 긴축을 의미한다면서 금융여건을 적절히 긴축하면 유럽중앙은행이 통화팽창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재정 압력 또한 유럽 채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영국 정부의 차입금은 현재 관변측 전망을 웃돌고 있고 부채 리자 지출 부담도 시장의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공공부채 규모는 약 3조 5천억 유로로 국내 총생산의 117.5%에 해당해 상당한 재정 긴축 압박에 직면했습니다. 볼수카 정부는 2022년입니다. 볼수카 정부는 2027년 재정 적자률이 국내 총생산액의 7.1%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부채 상환 비용도 한층 더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볼수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이미 6% 안팎으로 오른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재정 정비가 계속 지연될 경우 볼수카의 향후 재정 조정 압력이 커지고 이후 조정도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통화 팽창과 재정 요인 외에도 글로벌 자본 배분의 변화와 유럽 채권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형 기술 기업들은 인공지능 기초 시설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으며 유로 채권 시장에서의 자금 조달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대형 기술 기업들은 현재 유로화 표시 비금융기업의 신규 발행 채권 총액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연구부는 인공지능 투자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기업의 자금 조달 수요가 유럽 정부와 한정된 장기 자금을 두고 경쟁하게 되어 시장의 자금 조달 비용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유럽 채무시장의 압박은 통화팽창, 재정여건, 통화정책, 글로벌 자본 배분 변화 등 요인이 서로 겹쳐 작용한 결과입니다. 분석가들은 에너지 가격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재정 정비의 진전이 제한적인 가운데 미국의 인공지능 투자가 계속해서 전 세계 자본을 끌어들이면 유럽 경제체는 자금 조달 비용이 장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새로운 국면에 적응해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합적 요인으로 유럽 채무 부담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각국의 용자 원가가 인상될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홍아였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첫점제와 주요 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프로 진행을 맡은 최일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코너에서는 계열특별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팽이 좋아하는 정보를 보내드리고 특집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정에서 분발하자 코너에서는 세계 다민족 지역의 농촌 발전에 중국의 지혜와 방안을 제공한 소장의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홍해와 사막 사이에서 느끼는 중국과 이집트 협력의 뜨거운 열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만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계열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습근팽이 좋아하는 전고 오늘은 제11부 명월이 어찌 두 곳으로 나뉘려 운명 공동체편 두 번째 부분 보내드리겠습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5: 이 한 달락 말은 습금형 주석이 2021년 10월 25일 중화민공화국 유엔 합법 지위 회복 50주년 기념회산 연설 내용입니다. 그중 백가의 아름다움을 다하지 않고서는 한 사람의 독특함을 이룰 수 없다는 문구는 청나라 류계의 여완 운대궁 보론 문서에서 유래했습니다. 류계는 청나라 동성파 사문가로 이 문구는 한우의 사문에 대한 류계의 평가 글입니다. 류계는 한우의 사문이 이처럼 높은 수준에 도달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다양한 학파의 장점을 널리 흡수하고 전국적으로 이를 융합관통시켜 독창적이고 비범한 성과를 이뤄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광범위하게 학습하고 각 학파의 우세를 참조하는 동시에 최고 기준으로 자신을 요구해야만 기존의 틀을 깨고 혁신을 이룰 수 있습니다. 글쓰기에서 여러 학파의 장점을 흡수해 독창적 이론을 형성하듯이 문명의 발전 역시 다양한 문화의 교류와 융합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중국 역사에서 서로 다른 문명 간의 대화와 상호리해를 바탕으로 공동 번영을 이뤄낸 성공 사례가 많습니다. 대표적 사례가 바로 장건이 서역으로가 비단의 길을 개척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의 위대한 시도입니다. 장건이 서역으로 간 이야기는 일찍 사마천의 사기 대원 열전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책에는 서북쪽 국가들이 비로소 한나라와 교류하기 시작했으니 이는 장건이 길을 착공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원문의 착공은 무슨 뜻일까요? 뚫을 착과 동하다의 공으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간단한 두 글자지만 소욕으로 가는 길은 멀고 미지의 고난과 위험으로 가득 찼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주어진 길이 없는 상황에서 장근은 끊임없는 탐색과 노력을 거쳐 최종 서역 각국과 한민족이 왕래하고 교류하는 비단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천년 동안 번영을 누린 이 길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정치, 경제, 문화 분야에서 소통 역할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는 문명 상호 참조의 역사에서 하나의 대표적인 경전이며 백가의 장점을 배우지 않고서는 1인의 특색을 이룰 수 없다는 말의 전용이기도 합니다. 기원전 139년 장건은 사절 신분으로 총서육으로 떠났습니다. 서육으로 가는 모나먼 길은 험난하기만 했습니다. 좁고 긴 하소회랑에서 장건의 사절단은 기세 등등한 흉노 기병들을 만났습니다. 그의 사절단 전원이 포로로 잡혔지만 장건은 항상 한나라 사절로서의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후 장건은 마침내 기회를 찾아 부하들과 함께 흉노의 손아귀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는 어려움에 굴하지 않았고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았으며 탈출한 후에도 계속 소행길을 갔습니다. 장건은 100여 명의 수행 인원과 함께 길을 떠나지만 13년이 지나 귀국할 때 곁에 남은 건 당읍부 뿐이었습니다. 귀국한 후 장건은 길에서 보고 들은 것을 한무제에게 상세히 보고했고 그의 이야기는 한무제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켰습니다. 따라서 서역과의 교류와 소통에 대해 한나라는 기대로 부풀었습니다. 원소 4년, 바로 기원전 119년, 장건은 종랑장으로 임명돼 300명의 수행원과 함께 소와 양 수만 마리, 금과 비단 등 값진 물품을 싣고 재차 서역으로 떠났습니다. 오순에 도착한 고 장건은 부사절들을 대완, 강거, 월지, 대하, 안식 등 주변 국가에 파견했습니다. 원정 2년, 바로 기원전 115년, 장건은 오순국 사절을 데리고 귀국했으며 이듬해부터 부사절들도 각국 사절을 동반해 귀국했습니다. 이로써 한나라와 서역 간의 교류 통로가 공식적으로 열렸습니다. 장건의 서역행이 있은 후 중국은 세계로 진출했고 세계 역시 중국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동서양 간 문화, 경제, 정치, 물자, 과학기술 등 제6역의 교류가 추진되면서 후세 사람들은 장건의 발자취를 따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비단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0: 양무호 선생님의 훌륭한 해설 감사합니다. 인류가 왜 운명 공동체를 구축해야 할까요? 우선 운명 공동체는 세계의 질문에 대한 중국의 답변입니다.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이라는 이 중국 열쇠는 오늘날 세계의 다양한 난제를 해결하고 전 세계 각종 혼란세를 해소하며 상호 리익과 호혜 상생을 도모하는 데 유조합니다. 다음 운명 공동체는 중국 지혜를 보여주었습니다. 세계 각국이 진심으로 단합하고 함께 노력해야만 지속 가능한 평화와 공동 번영의 세계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1: 병어군인 수금

0: 팽이 좋아하는 전고 제11부 명월이었지 두 곳으로 나뉘리요. 운명 공동체편 네 번째 부분 보내드렸습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이어 특집 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정에서 분발하자 코너입니다.
1: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정에서 분발하자.
0: 오늘은 세계 다민족 지역의 농촌 발전에 중국의 지혜와 방안을 제공한 소장의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 존중을 전제로 한 가치 형태, 인권 보장을 핵심으로 한 발전 리념, 전면적이고 조화로운 발전을 목표 지향으로 한 소장 농촌 발전과 문화 개성은 농촌 발전과 문화 개성의 유기적인 통일을 실현함으로써 민족 지역 농촌 지능의 전형을 제공하고 민족 특색을 가지면서 현대적 활력이 넘치는 향촌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마련했습니다. 향촌 발전 과정에서 소장은 전통 존중을 전제로 문화를 통해 맥을 잇고 문화를 통해 산업을 일으키며 문화로 사람을 교화하여 문화 보호와 혁신을 병행하고 전통과 현대가 심층 융합하는 독자적인 경로를 형성했습니다. 사천대학 공공관리학원의 나롱잔도 교수는 소장이 향촌 발전과 지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색을 희생시키는 대가로 경제 성장만 단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 자원과 현대 발전 요소를 서로 녹여 융합시켜 실제에 부합하고 민족적 특징이 살아있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을 걸었다고 밝혔습니다. 소장 농촌의 발전과 실천은 중국식 현대화의 통합거래 방법론이 가진 감정을 입증해줍니다. 신시대 문화 개성과 혁신의 토양에 불이 내린 소장 향촌 발전은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생태 문명의 재반 분야에 걸쳐 사회 전체가 도약하는 변혁 과정입니다. 이에 따라 이 과정을 추진하는 일은 수많은 분야의 고리 차원으로 구성되기에 일괄적으로 고려하고 체계적으로 기획하며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중국 장학연구센터 현대연구소의 장시고 소장은 소장이 문화의 응집과 함양, 역량 강화를 통해 경제, 정치, 사회, 생태 문명의 재반 분야가 조화롭게 발전하도록 이끌었고 농촌사회가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현대화 전환을 이루도록 추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장 향촌의 본영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서사시입니다. 이는 세계의 현대화는 결코 서구화가 아닌 우수한 전통문화가 자체의 토양에 불이 내려 미래를 향해 창의적으로 전환되면서 혁신적으로 발전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발전 경로는 중국식 현대화의 독특한 장점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민족 지역이 문화 보호와 발전 간의 모순을 해결하는 데 중국의 지혜와 방안을 제시합니다.
2: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3: 그렇지.
2: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3: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온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2: 뉴스 추적.
1: 오늘 AI로 해설해 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홍해와 사막 사이에서 느끼는 중국과 이집트 협력의 뜨거운 열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 이집트 홍해 연안 수에즈주 소크 나항구에는 동방에서 온 컨테이너 화물선들이 천천히 정박하고 화물차들이 굉음을 내며 오갑니다. 멀지 않은 중국 이집트 테다 수에즈 경제 무역 협력구에는 현대식 공장들이 가지런히 줄지어 서 있는 가운데 현지 청년들이 긴장감 속에서 질서 정연하게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해상 항로가 먼 곳으로 뻗어나가고 산업단지가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 건립되기 시작한 테다 협력구는 현재 1대1로 공동 건설 창의와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 회랑 경제벨트 건설이 접목된 시범 프로젝트로 자리 잡았습니다. 테다 협력구 확장구는 2016년 1월 21일에 현판식을 가진 이후 건설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에너지 섬유, 가전 등 분야의 신규 프로젝트가 잇따라 계약, 착공, 생산에 들어가면서 이집트 경제와의 융합과 발전이 지속적으로 깊이 있게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의 투자 열기가 지속적으로 뜨거워지면서 지난해 단지는 서쪽으로 2.86평방미터를 추가 확장했습니다. 중비테 다 투자주 시규환 회사 산업부동산의 투자유치 총감인 장질상은 테다 협력구가 현재 이집트에서 종합환경이 가장 우수하고 투자 밀도가 가장 높으며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가장 많고 중국 기업이 가장 밀집한 공업단지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투자 유치도 과거의 조방형에서 정밀 선별과 사슬식 유치로 전환하면서 산업의 연결성과 기업의 질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 이집트 합작 시디안 에게막 고압전기유 한 책임회사는 테다 협력구의 선두기업 중 하나입니다. 수년간 해당 기업은 고압 전기 설비의 현지 제조를 실현했을 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여러 중요 전력 기반 시설 프로젝트에도 참여해 왔습니다. 회사 링컨비 총경리는 2008년 설립 이래 회사가 총 35건의 EPC 프로젝트와 28건의 단일 기기 공급 프로젝트를 수주했다면서 이집트 나일강 연안의 여러 변전소 건설에 참여하여 현지 전력의 고품질 송전을 뒷받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3월까지 회사가 이집트 서북부에 위치한 신상 각주에서 시공한 3개 변전소가 성공적으로 작동하며 이집트의 사막을 오아시스로 계획에 힘을 보탰습니다. 단지가 활발히 발전하면서 현지 청년 직원들에게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중국 거석 이집트 유리 섬유 주식 유한 회사의 제1진 이집트 직원 중 한 명인 36세의 아흐메드 슬레이만은 생산라인 기술자에서 한 걸음씩 회사 부총경리로 성장했습니다. 슬레이만은 끊임없이 배우고 자신을 향상시켜 왔습니다. 이는 회사 발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장도 촉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성장은 기술적 능력뿐만 아니라 관리 능력에서도 나타납니다. 공장과 작업장을 나와 더 넓은 도시 공간으로 시선을 돌리면 경전철 한 대가 까이라 시내에서 신행정수도 방향으로 달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중철과 중국 항공기술국제합동체가 건설을 도맡은 남아단 11도시 경전철은 이집트 최초의 전철화 도시철도로 중국 이집트 1대1로 공동건설의 대표적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까이라 시민 무함마드 후세인은 예전에는 주로 자가용이나 미니버스로 출퇴근했는데 길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환승도 여러 번 해야 해서 통근 체험이 좋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전철이 개통된 후에는 훨씬 편리해져서 까이라 시내에서 신행 정수도까지 50여 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경전철은 이제 신행 정수도 정부 공무원들의 주요 출퇴근 수단으로 되었습니다. 중국 항공기술국제주식회사 이집트지사의 곽계상 총경리는 이 프로젝트의 가장 큰 성과는 중국의 궤도 교통 시스템 해결 방안 전체를 완벽하게 이식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초기 건설과 이후 유지 모수에서의 우수한 성과로 인해 이집트 측의 인정을 받았고 중국 기업은 3기와 그 후속 프로젝트에 계속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되어 순환적 발전의 좋은 흐름을 형성했습니다. 사막 깊은 곳으로 열차가 달리다 보면 새로운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시야에 들어옵니다. 이집트 신행정수도 중앙 상무구에는 상징적인 랜드마크 타워가 하늘로 솟아있고 고층 건물들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으며 건물 사이에 녹화되는 사막에서 새로 일어난 도시의 생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현재 프로젝트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노동자들은 실내 인테리어와 전기기계 설비 시운전 작업을 육속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7년에 도면을 가지고 이곳에 왔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황량한 사막뿐이었습니다. CBD 프로젝트 가봉령 총공정사는 프로젝트 현장에 처음 도착했던 순간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이집트 공정사들이 함께 양성되었습니다. CBD 프로젝트 공정부 야세르 사이드 부경리 역시 이러한 엄청난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그는 본인이 이 건설 과정에 참여했기 때문에 랜드마크 타워와 여러 고층 건물이 우뚝 솟아오르는 모습을 보면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 도시의 성장은 중국과 이집트 건설자들이 함께 분투한 결과입니다. 제가 보아온 것은 수년간의 노고와 우리가 함께 극복해온 수많은 어려움, 그리고 수천 명의 중국과 이집트 건설자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이 프로젝트를 현실로 만들어낸 모습입니다. 석양이 서쪽으로 기울며 금빛 노을이 해변과 사막, 도시 사이에 짙게 물듭니다. 줄지은 공장들, 달리는 열차들, 우뚝 선 고층 건물들이 바로 중국 이집트 우호 협력에 번영하는 생생한 증거로 되고 있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그램 편성과 진행의 절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또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Radio 이 세상 전금합니다. Hello. 여러분은 하루를 어떻게 마무리하세요? 네, 대부분 하루의 끝을 아무렇게나 구겨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회를 아는 채 잠들고 피로를 든 채 아침을 엽니다. 그렇게 하루를 흘려보내면 내일도 구겨진 채 시작됩니다. 네, 종이 접기를 해보면 압니다. 접는 선이 반듯해야 다음 모양이 살아납니다. 네,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을 어떻게 접느냐가 내일의 모양을 정합니다. 네, 자기 전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잘한 일 하나를 인정해주고 아쉬운 일 하나를 적어주세요. 미움과 걱정은 내일로 가져가지 말고 오늘의 자리에 내려놓고 잠듭니다. 네, 곱게 접힌 하루들이 쌓여 인생이라는 작품이 펼쳐집니다. 네, 라디오 이 세상 오늘은 먼저 개혁을 갈증 전면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이 준비됐고요.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는 한 공산당원의 32년 발자취 길림 장백산 삼림공업 황리하 림업유한회사 삼림방화원 양성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와 문화 시간에는 반룡부봉의 뜻풀이와 유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들으시고 오늘의 첫 코너 만나볼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천국 조선어 방송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계속하여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네, 강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협상민주 기제를 완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상민주는 전 과정 인민민주를 실천하는 중요한 형식입니다. 당정 제20기 제3차 전원회에서 통과한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조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에서는 전과정 인민민주제도체계를 완비할 때 대하여 종량 포치를 했고 협상민주기제를 완비하는 종량 조치를 제기했습니다. 우리는 협상민주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는 종량 의의를 깊이 인식하고 협상민주기제를 완비함에 있어서의 임무와 요구를 확고히 파악하고 협상민주제도 건설을 확실히 강화하여 협상민주가 보다 큰 우위를 과시하고 보다 큰 효과성을 발휘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협상민주는 우리나라 사회주의 민주정치의 특유한 형식이자 독특한 우위입니다. 사회주의 협상민주는 중국 공산당이 인민을 탄압 인솔하여 혁명 건설, 개혁의 장기적인 실천 과정에서 창조하고 발전시킨 중요한 민주 형식입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정은 전 과정 인민민주를 발전시키고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데 착안하여 사회주의 협상민주를 과학적으로 확증하고 전면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풍부한 이론적 성과, 제도적 성과, 실천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습금평 정서기는 사회주의 협상민주의 발전을 각별히 중시하고 협상민주의 전면적인 발전을 둘러싸고 중요한 논술을 했으며 이론적 독창적 정치적 선도성, 실천적 지도성을 갖춘 일련의 새로운 사상, 새로운 관점, 새로운 조치와 새로운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주의 협상민주는 우리나라의 뿌리를 내린 원천과 생명력 있는 민주이며 중국 공산주의사와 중국인민의 위대한 창조라고 제기했습니다. 협상민주는 우리나라 사회주의 민주정치의 특유한 형식이자 독특한 우위이며 당이 인민을 영도하여 나라를 효과적으로 다스리고 인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설계이며 당의 군중로선이 정치 분야에서의 중요한 구현이며 전과정 인민민주를 실천하는 중요한 형식이라고 제기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얼마든지 상의할 수 있고 모두의 일이라면 모두가 함께 상의하는 것은 인민민주의 참뜻이라고 제기했습니다. 협상민주는 선거민주와 서로 보충하고 보완되며 공동으로 중국 사회주의 민주정치의 제도적 특징과 우위를 형성한다고 제기했습니다. 인민정협은 사회주의 협상민주의 중요한 경로이자 조문협상기구라고 제기했습니다. 다양한 형식의 협상을 통하여 결책과 업무의 최대 공감대를 광범위하게 형성하고 각종 리익의 요구와 주장이 결책 절차에 반영되는 경로를 확대하여 원활하게 하며 실수와 착오를 발견하고 시정하는 기제를 광범위하게 형성하며 인민 대중이 다양한 수준의 거버넌스 및 관리에 참여하는 기제를 광범위하게 형성하고 전 사회적으로 개혁과 발전을 추진하는 지혜와 힘을 널리 결집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협상민주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고 협상민주의 광범위하고 다차원적이고 제도적인 발전을 추진하며 절차가 합리하고
고리가 완전한 사회주의 협상 민주체계를 구축하고 종당협상, 인대협상, 종부협상, 종협협상, 인민단체협상, 기층협상 및 사회조직협상을 통일적으로 추진하며 협상민주제도 건설을 강화하고

0: 요기적인 결합을 견제하고 다양한 수단, 다양한 경로, 다양한 방식을 통해 계속 발전 및 안정이라는 중대한 문제, 특히 이민 대중의 직접적인 리익과 관계되는 문제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협상하고 결책전과 실시 과정에 협상하는 것을 견제하고 각종 제도화 협상 플랫폼을 완비하고 상의를 통하여 방법을 내오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을 돈독히 하고 단결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협상 민주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킬 때 대한 습금형 총속의 중요한 논술은 정치리론, 제도, 실천으로부터 무엇 때문에 협상하고 무엇을 협상하고 어떻게 협상해야 하는가 등 중대한 문제에 대하여 깊이 있게 대답했으며 막스주의 민주정치리론을 풍부히 하고 발전시켰으며 신시대 협상민주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방향을 제시하고 중요한 준칙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신시대 우리나라 사회주의 협상민주는 활발하게 발전했고 특히 사회주의 협상민주건설, 정당협상과 인민종협 협상민주건설, 도농지역사회협상을 강화할 때 관한 여러 중요한 논건을 제정하고 중국공산당 정치협상사업조례 등 당내 법규를 반포했습니다. 이는 사회주의 협상민주의 광범위한 전개를 힘있게 지도하고 추진하여 협상 내용이 더욱 풍부해지고 협상 형식이 더욱 다양해지고 협상 경로가 더욱 넓어지는 생동한 국면을 형성함으로써 왕성한 생명력과 거대한 우월성을 과시했습니다. 협상민주는 우리나라 사회주의 민주정치의 전 과정에 깊이 스며들어 당과 인민 대중과의 연계를 밀접히 하고 과학적 결책과 민주적 결책을 촉진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는 등 방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습니다. 새 장정의 길에서 중국식 현대화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 과정 인민민주제도체계를 완비하고 사회주의 협상민주의 독특한 우위와 중요한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데 지혜와 힘을 더욱 잘 결집시켜야 합니다. 조문협상기구로서의 이민정협의 역할을 발휘해야 합니다. 이민정협은 사회주의 협상민주의 중요한 경로이자 조문협상기구입니다. 결정에서는 이민정협이 조문협상기구로서의 역할을 발휘하는 데 대하여 새로운 포치를 했습니다. 결정정신을 실시하고 이민정협의 조문협상기구 제도를 보완하여 정치협상, 민주감독, 잠정의정 전 과정의 협상민주를 일관시켜야 합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

안정적으로 멀리 가는 길. 이 시간에는 연변 지역의 15차옥에는 전망쾌에게 웅대한 청사진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생생한 실체를 주목해봅니다. 네, 민박은 산수 풍경의 연장선이며 향촌 문화 관광의 창구이자 저녁 관광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중요한 단체입니다. 최근엔간 길림성 혼전시는 훌륭한 생태자원과 짙은 민속 소양, 순박한 향촌 풍모를 바탕으로 민박 산업의 질적 향상을 꾸준히 추진하고 문화 관광 소비의 새로운 장면을 풍성하게 해가고 있습니다. 현재 혼준시의 특색 민박은 변경도시 곳곳을 수놓으면서 민박마다 색다른 풍경, 생활의 맛과 운치가 있는 관광 주거 화폭을 펼쳐내고 있습니다. 네, 연변자치소 무형문화유산 주제 민박 중 하나인 반산을 민박호텔은 관광객들이 역사를 가까이에서 느끼고 몰입식 휴가를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선택지로 떠올랐습니다. 네, 흥룡강 관광객 양림련은 네, 이곳에서 천년의 풍채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습니다. 고풍스러운 환경에 편리함과 쾌적함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창문을 열면 예스러운 풍경이 펼쳐지고 문을 닫으면 아늑하고 고요하여 정말 떠나기가 아쉽네요. 농장주 주려연의 소개에 따르면 연초에 예약을 받은 후 촌민들과 함께 집들락을 공들여 개조하고 올절 연휴 즈음에 관광객의 수요에 맞추어 과일과 남새를 심었습니다. 먼 곳에서 온 손님이 내 집 같은 아늑함을 느끼게 하려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관광객들이 철새마냥 어김없이 이곳을 찾아오며 한번 오면 서너 달씩 머문다면서 그때면 민박이 거의 예약이 찬다고 소개했습니다. 피서의 목적을 둔 전원식 장기체류 관광은 이미 새로운 류행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요희호 자가주택을 이용해 민박을 시작했는데 적잖은 수입을 올렸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주저없이 객실을 몇 곳도 늘렸습니다. 네, 비범 민박 책임자 로련봉 또한 혼촌 민박 산업 발전의 직접적인 수혜자입니다. 깨끗하고 정갈한 환경과 살뜰한 봉사에 힘입어 비범 민박은 입소문을 타면서 여러 예약 플랫폼에서 줄곧 높은 예약률을 유지하고 여름 방학 기간 입주률은 더 상승했습니다. 네, 로련봉은 예전에는 고생스럽게 돈을 벌었고 집도 제대로 돌보지 못했죠. 지금은 민박 경영으로 해마다 6만 원에서 7만 원의 수입을 올리면서 관광의 혜택을 톡톡히 입고 있습니다. 라고 감개무량해 했습니다. 네, 혼촌시에서는 민박 산업이 다양한 특색을 띠며 여러 경영 형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방천촌은 한눈에 새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독특한 지리적 우세와 조선족 민속 문화를 앞세우고 농가라 민속 체험, 특산물 판매를 통합한 민박 단지를 조성하여 관광객들은 이곳에서 짙은 민속 정취를 몰입감 있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네, 경신천에서는 조류 감상 경제를 긴밀히 둘러싸고 촬영 애호가들에게 숙식 원스톱 봉사를 제공하여 전민들이 집문 앞에서 취업하고 소득을 늘리게 했습니다. 네, 모형문화유산의 고아한 온치에서 전원 풍경까지 민속체험에서 생태의 효과에 이르기까지 혼촌의 민박산업은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새로운 소비 장면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색 민박은 혼촌 문화관광의 눈부신 명함장으로 떠올랐을 뿐만 아니라 향촌 진흥과 문화관광 융합을 잇는 행복사슬로 되었습니다. 시적인 전원 생활이 현실로 되면서 변경의 작은 도시는 문화관광 융합 발전 속에서 새로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2: 이보게, 헬멧이 왜 이렇게 걸려 있는 거야? 써야지.
3: 습관이 안 돼 그럽니다. 그것도 이렇게 더운 날에 말이죠.
2: 그래도 안전을 고려해야지.
3: 이거 얼마나 거치장스러운데요. 금방 머리까지 손봤는데 어때요? 괜찮지 않아요? 헬멧을 쓰면 이 헤어스타일이 엉망이 됩니다.
2: 참, 헤어스타일이 목숨보다 더 중요하겠어? 헬멧을 쓰면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사망 위험이 크게 줄어 관건시각에 치명적인 위험을 덜어주는데 그래도 헬멧을 쓰는 게 번거롭다고?
3: 그렇긴 하네요. 전동자전거를 탈 때는 헬멧 쓰는 습관을 꼭 길들여야겠습니다. 작은 습관이 큰 위험을 덜어줄 수도 있으니 말이죠.
1: 전동자전거를 탈 때는 헬멧을 정확히 착용하셔야 합니다. 헬멧 하나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4: 지구상에는 약 천만 종의 생물종이 살고 있을 것으로 생물학자들은 추론합니다. 이 중 공식적인 이름, 학명이 부여된 생물종은 약 20%인 200만 종에 불과합니다. 인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생물종은 지구의 특정 장소에 제한적으로 분포합니다. 따라서 지구에는 기후 환경에 따라서 생물종이 많이 분포하는 곳과 적게 분포하는 곳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느 특정 지역에 얼마나 다양한 생물종들이 분포하는지를 정리하는 용어가 생물 다양성입니다. 그런데 전 지구적으로 보아서 육지에서 생물 다양성이 높은 지역을 생물 다양성 열점이라고 부릅니다. 다양한 생물종들이 사는 생물 다양성 열점 지역은 인류가 살기에도 적당한 기후를 갖는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인류 문명의 발달과 함께 이들 열점 지역 면적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많은 생물들의 서식지가 위협받고 있어서 미래에 이들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멸종의 회오리 바람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생물종이 이 회오리 바람에 휩쓸리면 빠져나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고 결국 멸종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우선적으로 생물 다양성 열점을 잘 보존하는 것이 시급한 인류의 책무입니다. 생물 다양성의 개념도 기본 개념인 종 다양성에서 종 내의 개체들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유전적 다양성, 또 다양한 종들로 구성된 기능 단위인 생태계의 다양성, 그리고 인류가 자연과 교감하면서 이루어낸 문화적 다양성까지 총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됐습니다. 이들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든 간에 다양성이 높은 것이 이 시스템의 건강성을 의미합니다. 즉 종이 건강하려면 유전적 다양성이 커야 하고 생태계가 건강하기 위해선 종 다양성이 높아야 하며 지구가 건강하려면 생태계가 다양해야 하며 생태계를 구성하는 한 종인 인류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다양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지구상에는 인간의 극심한 간섭으로 많은 생물종들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인간은 혈당량, 혈압, 체지방 지수, 간 수치, 지방 함량 등 여러 수치를 이용해서 우리의 건강을 파악하는 지수로 활용합니다. 같은 원리로 지구의 건강 지수도 생물종 다양성 지수를 이용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많은 생물종들이 야생에서 멸종되었거나 멸종 위기에 처해 있고 생태계의 구성종들은 단순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구의 건강 지수는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마치 어느 종이 멸종 위기에 처하거나 멸종되면 그 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생물들이 기능적 구조적으로 얽혀있는 생태계는 우리 몸과 같은 하나의 유기체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인간의 한 기관이 기능하지 못하면 결국은 불구가 되거나 사망에 이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정 종의 멸종은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앞으로 지구 생물 다양성 지수는 현재보다 더 감소할 것이 자명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인류에게 더 심각한 질병들이 더 자주 창궐할 수도 있을 거고요.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러한 질병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지구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고 생태계에 대한 인간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활 방식을 끊임없이 개선해야 합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현시대에 우리가 직면한 우리 모두에게 속하는 책무입니다.

네,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천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네, 세상 사는 이야기 오늘 이 시간에는 한 공산당원의 32년 팔자취, 길림장백산 삼림공업 황리하 림업유한회사 삼림방화원 양성의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아득히 펼쳐진 장백림에 해발 826m 산 정상에 1109번 삼림방화 전망탑이 우뚝 서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망탑을 지키는 한 공산당원이 있습니다. 32년을 하루와 같이 탑을 집으로 삼고 산을 벗으로 삼으며 이 푸른 림해를 지켜왔습니다. 그가 바로 길림장백산 삼림공업 황리하 유한회사의 삼림방화 전망원 양성입니다. 1994년 림업기술학교를 졸업한 양상은 집에서 멀지 않은 탑랍참 림산작업소에 배치받았습니다. 그때 마침 림산작업소의 한 로전망원이 퇴직을 앞두고 후임이 급하던 터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이 림산작업소에서 자란 양상은 망설임 없이 그 자리를 자원해 나섰습니다. 림산작업소 소장은 이 일은 단조롭고 적조가며 매우 힘들다고 일러주었지만 그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저는 이 림산작업소에서 자란 산의 아이입니다. 저는 해낼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다짐이 어느새 3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탑랍참 림산작업소는 산림과 농경지가 맞닿은 지역이라 주변에 마을이 많고 밭두렁 태우기나 제사용 풀씨 등 화재 위험 요소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전망 위에서 시야가 단 1도만 빗나가도 지상에서는 50m나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그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오차가 진화 작업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치명적 실수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한치의 오차를 없애기 위해 그는 취임 후 두 달 동안 전망탑 주변 40여 평방킬로미터에 있는 20여 개 높은 산과 70여 개 골짜기를 샅샅이 누볐습니다. 모든 산세와 삼림의 굴곡 지형을 머리에 새기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긴 세월 동안 그는 관할구역 1만 여매의 산림을 한 걸음 한 걸음 직접 발로 밟으며 지명과 지형, 강줄기의 분포, 수정의 구성과 위험 요소를 몸으로 익혔습니다. 그렇게 그는 움직이는 산불 감시 지도로 거듭났습니다. 네, 실천 속에서 양성은 기상 변화와 산불 발생 사이의 내재적인 법칙을 연구하여 마침내 자신만의 세 가지 살피기 관측법을 정리해냈습니다. 농경지와 산림의 경계를 살펴 농사용 불을 예의주시하고 침엽수와 화력수가 뒤섞인 지역을 살펴 화재가 쉽게 일어날 만한 지점을 읽어내며 지형과 지모의 변화를 살펴 연기와 불꽃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씩 방법을 찾다 보니 점점 능숙해지고 예보가 적중할 때면 정말 보람을 느끼곤 합니다.
네, 그의 이 방법은 진화사급의 귀중한 시간을 벌어주고 정밀한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그가 지켜온 시간 동안 관할 구역의 화재 감시 정확도는 100%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한 정확도의 이면에는 상상하기 힘든 외로움과 고난이 자리했습니다. 1109 전망탑은 구역 내에서 제일 높은 지점이라 봄 가리면 칼바람에 뼈까지 시려우며 한여름에는 뙤약볕이 가혹합니다. 네, 힘들고 고된 일은 어떻게든 견뎌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적막함은 정말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네, 양성은 솔직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이토록 열악한 환경에서도 그는 단 하루도 전망탑을 비운 적이 없었습니다. 장기간의 고강도 작업에 그는 활액막염과 경미한 손의 위축, 허리 디스크까지 얻게 되었지만 통증이 미려올 때면 나무 집행에 의지해 탑으로 향합니다. 회사에서 여러 차례 그를 후군으로 옮겨 근무할 것을 권유했지만 그는 늘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림산 차급소에서 전망탑까지의 거리는 9km. 오토바이는 산기슭까지만 갈 수 있고 마지막 3km는 평균 경사도가 60도에 달해 오직 걸어서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긴 세월 동안 그가 왕복한 길을 합치면 10만 킬로미터로 지구 두 바퀴를 넘는 거리입니다. 험한 산길을 타며 오토바이 6대를 교체했고 타이어만 100개를 갈아 끼웠습니다. 험한 길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멧돼지와 노루는 단골 손님이었고 어느 날은 집행이를 짚고 탑으로 향하던 중 탑에서 불과 50m 떨어진 곳에서 햇볕을 쬐는 흑검과 마주치게 됐습니다. 네, 정말 그때는 다리의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하지만 어떤 위험도 그의 발걸음을 돌려세우지는 못했습니다. 2015년 5월, 양성은 전망탑에서 내려오다 발을 헛디뎌 종아리뼈가 골절되는 사고를 입었습니다. 그는 병실에서도 매일 전화로 당직 상황을 확인했고 교대로 탑에 오른 동료가 관측점을 정확히 잡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가을철 산불 방화 기간이 시작되자 양성은 다리가 부은 상태로 현장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급성 심장병으로 수술대에 올랐을 때에도 곁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마침 봄철 화재 방지 중요 시기였고 그의 관할 구역은 위험도가 높은 곳이라 다른 사람이 쉽게 대체할 수 없었습니다. 병상의 아버지와 어깨 중책 사이 그는 죄책감을 가슴 깊이 묻어둔 채 일터를 택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음력설과 추석을 가족과 함께하지 못했지만 전망탑에서의 하루는 고른 적이 없습니다.

있는 그였습니다. 2019년 양성은 마침내 영광스럽게 중국 공산당에 가입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다짐했습니다. 제가 걸을 수 있고 탑에 오를 수 있는 날까지 이곳을 지키겠다고. 탑 아래 여린 똑갈나무가 어느새 굵은 거목이 튀어가는 모습을 보고 산림이 해마다 더 우거지고 야생동물의 울음소리가 잦아지는 풍경을 바라보며 그는 이 한평생 정말 의미가 있는 것 같네요 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제자 우해동이 그를 따라 산을 살피고 탑에 오르며 관측 작업을 익혀가고 있습니다. 우해동은 네, 스승님께서 늘 탑 아래 계곡의 물길이 바로 관측의 핵심이라고 당부하십니다. 봄철 산나물이 도단할 때면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 더 주시해야 한다고요. 탑랍참 림산 작업소 당지부석이 후전고는 양성동지는 30여 년을 깊은 산속을 지켜오며 길림성이 45년 연속 대형 산불이 없는 기록을 세우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우리 일선 당원들의 귀감입니다. 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열정 가득하던 젊은 얼굴에 어느덧 깊은 주름이 새겨졌습니다. 양성은 자신의 모든 시간을 오직 그 탑과 그 산림에 바쳤습니다. 그는 손아요, 중국 훌륭한 사람, 길림성 토동모범, 길림성 5일 노동메달, 길림성 우수 공산당원 등 영예를 받아놨습니다. 그가 우뚝 서 있는 곳은 든든한 방어선이었고 그가 묵묵히 지키고 있는 것은 평안 그 자체였습니다. 장백림에 서 있는 이 붉은 좌표는 묵묵한 일생의 수호로 끝없이 펼쳐진 푸른 산림의 영원한 생명력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종화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오를 반, 룡, 룡, 붙을 부, 봉황새, 봉, 반룡, 부봉입니다. 이 고사성어는 권세 있는 사람에게 아첨하여 달라붙다, 명철한 군주에게 복종하여 공을 세우다, 제자가 성현을 따라 덕업을 성취하다 라는 뜻입니다. 네, 소한의 개국 황제 류방은 농민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30살이 되던 해 그는 진나라 폐연의 향비인 종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류방은 사람됨이 활달하고 흉검이 넓었으며 일처리가 시원시원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당시 류방에게는 능력 있는 조력자 4명이 있었는데 이들은 류방이 한나라를 세우는 과정에 지대한 공을 세웠습니다. 한 사람은 류방과 한 고향인 벙쾌입니다. 원래는 백정이었는데 후에 유방을 따라 전장을 누비면서 수많은 전공을 세웠으며 류방이 황제로 된 후에는 그를 무양후로 책봉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하후영인데 역시 유방과는 한 고향 사람입니다. 원래는 현 관아의 사어였고 후에 유방을 보좌하여 진나라를 공격했으며 후에는 등공에 봉해졌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관영인데 수양 사람으로 원래는 비단 장사꾼이었습니다. 후에 류방을 따라 거병하였고 혁혁한 전공을 세웠으며 영음 후에 책봉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고향 사람인 력상입니다. 진승의 봉기군에 몸담은 적이 있으며 후에 유방을 보좌하여 루차 군공을 세웠으며 후에는 곡주후로 책봉되었습니다. 네, 고대 사람들은 이런 공신들을 반룡 부봉의 좋은 대표자로 칭합니다. 네, 한나라의 반고는 한서의 소전에서 이런 사람들은 비록 백정과 마부, 장사꾼 등 미천한 출신이지만 귀인인 류방을 만나 황제의 신임을 얻고 제후의 자리에까지 올랐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후의 사람들은 제왕이나 권세 높은 사람에게 귀함을 형용하여 반룡부봉이라는 성어를 사용했습니다.
1: 제가 수백 명의 직원을 관리하고 있고 억만재부를 창조하고 있지만 저는 법에 따른 납세야말로 기업가의 본전이라고 믿습니다.
0: 사람들이 저를 스타라고 불러주고 관객들이 저를 위해 환호하며 팬들이 저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지만 저는 법에 따른 납세야말로 제가 연예계에서 갖는 가장 중요한 자본이라는 걸 명심하고 있습니다.
2: 네, 다섯 번째 상품 링컨입니다. 셋, 둘,
3: 저의 라이브 하나, 방송 스튜디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초점이고 저의 한마디 한마디는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저는 쇼 호스트로서 법에 따른 납세야말로 선 운영의 전제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4: 후광을 제거하면 당신은 공민입니다. 빛나는 성과를 얻으려면 우선 합격된 공민이 되어야 합니다. 법에 따라 납세하세요.
5: 밥 먹을 줄 아시나요?
6: 밥 먹을 줄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
5: 그게 아니라 식사의 운산사칙, 그걸 알고 있나 말이죠.
6: 밥을 먹는데 무슨 가감승제라니요?
5: 그럼 한번 들어보십시오. 친구들 사이 회식은 정물도 하고 구내 식당에서의 식사는 불필요한 접대 자리를 덜어내며 가족과 함께하는 집밥은 정성이 가배되고 식사 마지막에 국 한 그릇은 피로를 제해준다고 합니다.
6: 아, 재밌는데요?
5: 그렇다면 식사 도구는 뭐로 하시죠?
6: 중국 사람이니 당연히 젓가락이죠.
5: 제 뜻은 공용 젓가락 사용할 줄 아냐 그 말입니다.
6: 공용 젓가락 사용법은 잘 모르겠네요. 집에서나 밖에서나 사용한 적 없어서요.
5: 그렇죠. 바로 공용 젓가락과 건강 운산 사칙을 몰라서 그래요.
6: 그들 사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죠?
5: 큰 관계가 있죠. 공용 젓가락 사용은 책임을 더하고 위험 부담을 감하며 건강에 동풍을 타고 감염의 우환을 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6: 맞는 말이네요. 공용 젓가락의 좋은 점 잘 알았습니다.
7: 공용 젓가락 사용의 중요성, 가감승제 꼭 기억해 주세요.
5: 저는 장거리 달리기를 좋아합니다. 운동화를 신고 가볍게 달리면서 몸과 마음을 쉬웁니다.
6: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자전거 한 대면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것이 도로 자전거 타기의 매력이죠.
5: 주말마다 저는 산을 찾고 수림이나 공원 오솔길을 걷습니다. 걷기를 통해 다른 세상을 만나고 변한 자신을 만나기도 합니다.
6: 젊은이들만 암벽 등반을 좋아한다고 누가 그래요? 한 차례 한 차례 거듭되는 노력과 극한 도전, 특히 등정의 순간, 그동안 견지현 보람이 저를 매료시킵니다.
5: 밖에 나오면 햇살이 너무 좋습니다.
6: 길가의 풍경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5: 공기 또한 아주 신선하죠.
6: 자, 다들 밖으로 나와 바람의 자유를 느껴보세요.
8: 건강하게 삽시다. 여러분께 젊고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삶의 지혜와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코너입니다.

네, 매년 8월 하순부터 많은 사람들이 눈 가려움, 콧물 등 증상이 나타나는데 네, 이는 감기가 아니라 알레르기일 수 있으며 그 원인은 공기 속에 떠다니는 보이지 않는 잡초 꽃가루입니다. 네, 우리나라 북방에서 가을철 꽃가루 알레르기는 주로 네 가지 잡초에서 비롯됩니다. 국화과, 대마과, 비름과, 화분과입니다. 네, 봄철 꽃가루 알레르기는 눈 가려움, 코 가려움, 재채기, 콧물 등 상기도 증상이 주로 나타나며 가을철 잡초 꽃가루 알레르기의 증상은 아래로 내려가 하기로를 침범하기 쉽고 또 심하면 천식을 유발할 수도 있어 증상이 더 완고하고 꽃가루 식품 알레르기 증후군을 유발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네, 가을철 알레르기는 봄철과 조금 다르며 일부 사람들은 봄철보다 증상이 더 심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름과 가을 꽃가루철은 7월에서 9월에 집중되며 8월 하순부터 9월 상순까지 가장 많습니다. 그중 북경 전진 하보, 내몽골 하보, 섬서, 영하 등이 다발 지역입니다. 네, 가을철 꽃가루는 대부분 잡초에서 비롯되며 특히 쑥소, 질경이과, 비름과, 망초 등은 알갱이가 작고 건조하여 공중에 쉽게 떠다니므로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봄철 꽃가루 농도가 가을보다 높을 수 있지만 가을 꽃가루의 감작성이 더 강합니다. 쑥꽃가루는 중요한 감작원 중 하나로 일반 사람들은 소량의 쑥꽃가루만 접촉해도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가을철 아침 이슬이나 비온 후 남은 습기, 락엽과 부패한 식생은 곰팡이 번식에 유리합니다. 사람이 곰팡이 포자와 접촉하거나 이를 흡입하면 알레르기가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가을철에는 공기가 건조하고 자외선도 강해 피부의 수분이 쉽게 빠져나가고 장벽 기능이 약해지기 쉽기 때문에 건성 습진과 알레르기성 피부염이 자주 나타납니다. 또 이외 가을철은 실내 알레르기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이는 주로 환기가 부족하여 실내 진먼지 진드기와 각질이 과도하게 쌓이고 그로 인해 알레르기 반응이 유발되기 때문입니다. 네, 봄철 알레르기 대응과 비교할 때 가을철에는 꽃이 피고 풀이 많은 곳을 피하고 애출 시 보호를 강화하는 외에도 또 실내 제습을 강화하고 욕실, 주방 등 곰팡이가 생기기 쉬운 것을 정기적으로 청소해야 합니다. 동시에 충분한 수분 섭취와 보습 제품 사용을 통해 건조함으로 인해 악화되는 알레르기 증상을 완화해야 합니다. 네, 전문가는 알레르기성 비염의 경우 거주 지역의 꽃가루 농도를 주의하며 꽃가루가 퍼지기 일주일 전에서 2주일 전에 예방적으로 약을 사용하면 꽃가루 절정기에 심한 증상 발생을 줄일 수가 있다고 권장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라디오 이 세상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정금아이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권평 주석이 2026년 상해 협력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기르기즈 수단과 이집트에 대한 국빈 방문을 마친 후 귀국했습니다.
0: 새 사상으로 새 노정 인솔, 15분 생활권 건설의 범위 확대와 성격이 민중의 안정된 행복을 위해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1: 중국인민 항일 전쟁 및 세계 반파쇼 전쟁 승리 81주년 좌담회가 북경에서 개최됐습니다.
0: 각지에서 중국인민 항일 전쟁 및 세계 반파쇼 전쟁 승리 81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1: 보도에 이어 시사 해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습근평 국가주석이 9월 3일 오전 2026년 상해협력기구 정상회의 참석과 기르기즈스탄 이집트 국빈 방문을 원만히 마치고 북경으로 돌아왔습니다. 습근평 주석의 부인 백려원 여사,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중앙판공청 주임인 채기, 중공중앙정치국 위원이며 외교부 부장인 왕이 등 수행 인원들도 같은 비행기로 돌아왔습니다.
1: 습권평 총서기는 민중을 위해 봉사한다는 취지를 견지하고 도시와 농촌, 지역사회의 조직과 대민 봉사센터를 잘 건설하며 지역사회의 민중을 위한 기능, 민중의 편의를 위한 기능, 민중을 안심시키는 기능을 강화하여 주민에게 필요하면 지역사회가 곧바로 봉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가 주민이 가장 믿고 가장 안심할 수 있는 안식처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5차 5기는 전망기획 시작회의에 각지들은 따뜻하고 생활감 넘치는 지역사회의 봉사 공간을 많이 마련함으로써 주민들은 집 앞에서 량질의 봉사를 누릴 수 있게 되었고 15분 생활권은 민생을 보증하고 개선하며 소비를 확대하는 중요한 기반으로 됐습니다. 정오 무렵 호북성 무한시 정산구 정화구 지역사회에는 밥 냄새가 점점 짙어졌습니다. 주민들은 지역사회 식당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음식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10원 정도면 고기 반찬 하나, 채소 반찬 하나, 국 하나를 먹을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현실적인 수요를 중심으로 청화구 지역사회는 노인과 어린이에 초점을 맞추고 15분 생활권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식사, 보육부터 수리와 민원 처리까지 주민들은 도보로 15분 이내에 대부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화구 지역사회 당위원회 부석이 풍원원은 습근평 총서기가 지역사회를 시찰할 때 우리 공익단체가 자원적으로 지역사회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배달 식사를 제공하고 생활면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큰 일을 해냈다고 우리를 칭찬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민들의 실제 수요를 파악하고 공동건설 단위와 자원봉사자 등 여러 방면의 지원을 조율해 주민들의 생활 속 작은 일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군중의 급하고 어려우며 걱정하고 기대하는 일을 마음에 새기고 편리한 대민 봉사를 더 세심하고 실제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사회는 작지만 수많은 가정들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2018년 4월 습근평 총서기는 총화가 지역사회를 시찰할 때 지역사회는 기총의 기초라고 표하고 나서 기초가 튼튼해야만 국가의 기반도 안정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산당은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정당입니다. 인민을 위한 일에는 작은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대중의 크고 작은 일들을 모두 잘 처리해야 합니다. 총서기가 가르치는 방향을 각지들은 현지 실정에 맞게 한 지역 한 정책의 방식으로 15분 생활권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90%가 넘는 지구급 이상 도시들이 편리한 생활권 조성을 추진하고 있고 지역사회 주민 1억 8,900만 명을 위해 봉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집 앞 로인 돌봄 봉사 거점 200곳을 추구하는 올해 처음으로 상해시 민생 실천 사업에 포함시켰습니다. 양포구 은행 가도에 60세 이상 로인 인구 비율은 50%를 넘습니다. 가도는 집 앞 로인 돌봄 봉사 거점을 기반으로 공익 동행 진료 봉사팀을 육성 배양해 로령층을 대상으로 진료 전 과정 봉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은행 가도 지역사회 봉사사무소 주임 개구는 우리의 봉사 범위는 은행 가도에서 점차 양포구 전체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점에서 면으로 확장하는 방식을 통해 로인 돌봄 봉사가 우리 지역사회 모든 노인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분 대민생활권 건설은 애초에 봉사망이 있는 해에서 봉사가 좋은 해로 전변했습니다. 며칠 전 강소성 남통시 송천구 룡호가원 지역사회 여름방학 돌봄반이 원만하게 끝났습니다. 올해 지역사회는 공익 돌봄을 제공할 뿐더러 로 전문가와 로 전사 등을 초청해 어린이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수업을 제공했습니다. 룡호가원 지역사회 소소연 당 총지석이는 지역사회 부대시설은 타가와 돌봄, 양로봉사, 야채시장 등 시설을 보완함으로써 살기 좋은 대민생활권을 구축했다고 비유했습니다. 소소연 서기는 주민들이 급히 수요하고 기대하는 바에 주목해 주차가 어렵고 충전이 어려운 등 백성들이 관심하는 문제 100여 건을 해결하며 18개 자원봉사자 대호를 조직해 주민들이 봉사를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표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제3진 도시 15분 대민 생활권 전역 추진 선행구 시점 30개를 추가하고 조건을 갖춘 현으로 확장하며 연말 전까지 만개 생활권 건설 목표를 완성할 계획입니다. 2030년에 이르러 우리나라는 지구급 이상 도시 중심 구역과 조건을 갖춘 현 지역사회 대민 생활권 전 포괄을 실현할 것입니다. 상무부 류통발전사의 류가로 사장은 15분 대민 생활권 건설 경험을 창조해 현지에서 현지 실정에 맞게 대민 생활권을 구축하고 부족점을 보완함으로써 현 주민들이 집 앞에서 편리하고 품질이 믿음직한 봉사 체험을 향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0: 중국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오 전쟁 승리 81주년 기념좌담회가 3일 북경에서 열렸습니다. 중공중앙정치국 위원이며 중앙선전부 부장인 리서뢰가 좌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중국인민 항일전쟁은 간곡하면서도 위대한 전쟁이었습니다. 중국인민 항일전쟁은 세계 반파시오 전쟁의 중요한 구성 부분입니다. 중국인민은 막대한 민족적 희생을 치르며 인류 문명을 구호하고 세계 평화를 수호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좌담회에서 중앙통일선전사업부, 중앙당사연구문헌연구원, 중앙군사위원회 정치사업부 책임자와 항일용부대 청년장병대표, 청년학생대표가 차례로 발언하면서 중국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오 전쟁 승리에 위대한 의의를 조명하고 역사를 명기하고 열사를 추모하며 평화를 소중히 여기고 미래를 개척하겠다는 결의와 신념 그리고 평화 발전의 길을 확고히 걸어갈 때 관한 숭고한 염원을 전했습니다.
1: 9월 3일은 중국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오 전쟁 승리 81주년 기념일입니다. 전국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애국주의 교육 활동을 개최하여 항전의 역사를 기억하고 혁명 선열들을 추모하면서 위대한 항전 정신을 계속 발행하고 있습니다. 련영성 심양시 9.18 역사박물관에서는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이 관내의 2,400여 점의 귀중한 유물과 역사사진, 영상자료를 바탕으로 몰입형 해설을 진행하면서 중국 공산당의 령달에 일본 침략자에 맞서 싸운 지하당원, 항일연군 장병, 동북쪽 민중들의 장렬한 항쟁 장면을 관람객들에게 재현해 보였습니다. 9.18 역사박물관 사회교육부 부주임 계령은 항전의 역사와 진실을 실제 장면으로 재현해 전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애국심과 민족의 기계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뿌리 내리게 할 것입니다. 9월 3일 오전 강소성 남경에 있는 중국 침략 일본군 남경 대학살 희생동포기념관에서 약 500명의 각계 인사들이 중국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오 전쟁 승리 81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행사 현장에서 보조 연주자들은 송대의 나팔을 우렁차게 연주했습니다. 이어 노래 산하가 송리 광장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남경 효장학원의 음악학원 행지합창단 학생 해지엔즈는 이 노래는 시공을 넘나드는 대화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평온하고 아름다운 산하와 강산은 수많은 선열들이 희생으로 바꾼 것입니다. 신시대 청년으로서 우리는 역사를 기억하고 항쟁 정신을 대를 이어 전해 내려갈 것입니다. 섬수성 요난시에서는 많은 관람객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요난혁명기념관을 참관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요난이 항일전쟁 지휘총투로서 지닌 중요한 역사적 위상을 깊이 체감하면서 혁명선열들이 피를 흘리며 싸우고 조국을 지키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되새겼습니다. 관광객 룽헨은 오늘의 평화는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라면서 우리는 평화를 더욱 소중히 아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소성 남창시에서 사법 종사자들과 사생대표 그리고 사회 각계 인사들이 매요오 생가를 찾아 매요오 선생의 동상에 화환을 드렸습니다. 1946년 매요오는 중국을 대표해 극동국제군사재판소 판사로 임명돼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쿄 재판에 참여했습니다. 남창시민 호문청은 이런 옛 물건들과 많은 자료를 통해 우리는 당시 도쿄 재판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선배들의 헌신을 더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아이들도 그 시절의 역사를 알게 되고 지금의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될 것입니다. 해발 4천여 미터의 카라코람 고원에서는 신강 군구 장병들이 정렬에 서서 군인의 선수를 다시 되새기면서 선열들을 추모하는 마음을 훈련과 전투 준비에 실제 행동으로 바꾸었습니다. 신강 군구 장병 배유권은 당시 항진 용렬사들은 비로소 민족의 치욕을 씻어냈다고 말했습니다.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되고 선열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시대 고원의 장병으로서 우리는 반드시 홍색맥을 이어받아 피를 잘 흘리더라도 절대 한치의 국토도 잃지 않겠다는 맹세를 뼛속 깊이 새기고 자신의 위치에서 조국의 모든 용토를 굳게 지킬 것입니다.
0: 공무원 보도판 공실이 3일 15차 5개년 전망계획 시작 계열 주제 소식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국가체육총국 관계자의 소개에 의하면 2030년에 이르러 우리나라는 1인당 체육시설 면적 4평방미터를 실현하고 자주 체육단련에 참가하는 인구 비례를 40% 정도로 끌어올리며 체육산업 총규모가 7조 원 돌파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식 발표회에서는 15차 5개년 전망계획 시기 체육강국 건설의 총적 청사진을 체계적으로 발표하고 2030년까지 우리나라 체육사업 발전에서 품질과 효율의 이중 향상, 전면적인 질적 승격과 효율 증대를 실현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국가체육총국 고지단 국장은 대중운동공간 확장 계획과 대중신변의 작고 아름다운 장소시설 건설 공정을 실시하고 대중체육경기 행사를 풍부히하며 다양화된 대중체육경기 행사 체계를 구축하고 도시리그, 마을리그 등 대중들이 즐겨보는 체육경기 행사에 대한 지지 강도를 강화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경기체육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계속해 청소년 체육 후비 인재 기반을 다지고 과학적인 훈련 체계를 보완하며 체육훈련 경기 준비에 대한 과학기술의 에너지 부여를 강화하고 3대 구기 운동 내 지능 발전을 실속있게 추진할 것입니다. 고지단 국장은 15차 5개년 전망계획 시기 세계 챔피언 수가 전 세계 앞자리를 유지하고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알프스 동계 올림픽 등 세계 대형 경기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더 거두

0: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체육산업면에서 향후 5년간 우리나라는 체육산업 규모를 계속해 장대시키고 체육 소비의 질적 승격과 규모 확장을 추진하며 체육과 문화관광, 건강, 과학기술 산업의 심층 융합을 촉진하고 체육경제의 새 원동력을 끊임없이 방출시킬 것입니다. 국가체육총국 체육경제사 양설동 사장의 소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30년 체육산업 총규모 7조 원 목표를 긴밀히 조준하고 주최하기 좋고 보기 좋은 경기에 주목해 경기 경제를 깊이 발굴할 계획입니다.
1: 공업총부부가 최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과학기술부 등 10개 부문과 공동으로 중소기업 발전 15차 5인원 전망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30년까지 우리나라 규모 이상 중소기업의 1인당 영업수입이 1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조망됩니다. 계획은 신형 공업화 실현 목표를 확고히 기능하여 우수기업 육성, 공공봉사, 법률정책체계를 정비하고 생산요소와 발전 환경 보장을 강화하며 중소기업의 혁신, 창업, 창조활력, 잠재력을 충분히 고취시키고 중소기업의 전문화, 정밀화, 특색화, 신규화 발전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공업정보하부 중소기업부 량지봉국장은 계획 내용은 신규와 우량을 지향하는 동시에 전문화, 정밀화, 특색화, 신규화,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각종 육성기제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단계적 성장을 추진하며 지능화, 친환경화, 융합화 발전을 촉진하는 한편 인재 부족, 자금 부족, 권익 보호 등 애로사항 해결에 중점을 두고 기업별 특성에 맞춰 분류 추진을 통해 중소기업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영업수입과 총자산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노동보수와 노동생산성이 꾸준히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혁신발전 역량이 현저히 강화되어 규모 이상 공업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 내부 지출은 년 평균 8% 이상 증가하며 전문화, 정밀화, 특색화, 신규화, 작은 거인 기업은 2만 2천 개에 달하고 국가급 중소기업 특색산업 클러스터는 600개에 이를 전망입니다. 공업정보화부 다길흔 부부장은 디지털화와 지능화 지원 측면에서 디지털 전환의 대표적 응용 시나리오를 다수 조성할 것이라며 전문화 정밀화 특색화 신규화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수준 2단계 이상 달성 비율을 95% 이상, 3단계 이상 달성 비율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중소기업 봉사 네트워크를 기본적으로 구축하고 중소기업 공공봉사의 확대와 질적 제고 기제를 마련하게 됩니다. 발전 환경 측면에서는 중소기업의 다각화된 자금 조달 경로를 더욱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대금 지원 자금을 방지하고 해소라는 장기 기제를 기본적으로 확립하며 중소기업 권익보호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공업정보화부 중소기업부 량지봉 국장은 향후 공업정보화부는 부문 간 협력, 중앙지방연계, 공동협의를 강화하고 계획 이행에 대한 관측과 평가, 감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며 홍보와 지도를 강화하여 전 사회가 중소기업 발전을 관심하고 지원하는 좋은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0: 3일 저녁 서장 시가제시 기롱 통상구 핵심 구역의 临시 전력 공급 선로가 전부 긴급 복구돼 핵심 구역의 긴급 구조 작업에 필요한 전력 수요를 전력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를 입은 핵심 구역에서는 그물망식 수색 작업이 심도 있게 진행되고 사후 처리 등 사업도 질서 있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기롱통상구가 위치한 산사태 핵심 구역은 7개 구역으로 나뉘었습니다. 중국 안능의 굴착기 조작원, 안전요원, 해방군, 소방대 등 인력이 역할을 분담해 협력함으로써 기계와 인력을 병행한 수색을 실현했습니다. 중국 안능 제3공정국 성도기지 총공정사 주봉은 각 구역마다 굴착기 한 대와 안전요원 한 명을 배치했고 전문 수색팀의 지휘를 기준으로 삼아 모든 장비들이 이에 맞춰 협조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주봉은

받고 있습니다. 수색 요원들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발견된 유품 등을 일일이 등록하고 정리합니다. 물증 봉투 등 용기에 분류 포장한 뒤 규범에 맞게 인계했습니다. 주봉 총공정사는 수색 작업은 매일 아침 8시 날이 밝기 시작할 무렵에 시작돼 밤늦게까지 지속된다고 소개했습니다. 현장에는 탐조 등이 설치되고 무인기도 공중에서 조명을 제공했습니다. 당초 계획으로는 자정까지 작업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일부 산비탈면이 여전히 불안정해 안전 우려가 있고 또 오후 8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수색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김홍화 리국호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복합적 요인으로 유럽 채무 부담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각국의 용자 원가가 인상될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 채권 시장의 채무 부담이 최근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 경제체의 장기 국채 수익률이 뚜렷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통화 팽창 반등이 유럽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기대를 강화하고 유럽 일부 국가의 재정 압박이 심화되었으며 글로벌 자본의 재배치 등 여러 요인이 겹치면서 이번 유럽 국가들의 장기 국채 수익률 상승을 함께 이끌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채권 가격 부담이 확대되면서 유럽 각국 정부의 향후 신규 채권 발행에 따른 자금 조달 비용이 추가로 인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영국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9월 1일 장중 최고로 5.9%에 도달해 1998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장중 한때 약 5.25%까지 올라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를 독일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3.39%로 올라 2011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프랑스와 이탈리아, 에스파냐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각각 약 4.25%, 4.22%, 3.83%였습니다. 또한 벨지크, 네덜란드, 그리스, 포르투갈 등 국가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뚜렷하게 상승했습니다. 시장 분석가들은 이번 유럽 국가들의 장기 국채 수익률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원인 중의 하나는 다시 높아진 통화 팽창이 중요한 추진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럽동맹 통계국의 자료에 따르면 국제에너지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유로구의 8월 통화 팽창률은 년율 기준으로 3.3% 상승해 7월에 2.9%보다 뚜렷하게 높았습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은 주민과 기업의 비용을 직접 끌어올렸을 뿐만 아니라 유럽중앙은행이 금리를 계속 인상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도 강화했습니다. 시장은 유럽중앙은행이 9월에 25베이시스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이후 추가적인 통화정책 긴축 가능성도 평가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라트비아 중앙은행 총재이며 유럽중앙은행 집행리사인 게디미 나스 시모쿠스는 통화 팽창 환경이 이미 강화됐고 유로구 경제의 성과가 이전 예상보다 또 탄력성이라는 점을 고려하면서 유럽중앙은행이 9월에 금리를 인상할 이유가 충분하고 한 차례 금리 인상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덜란드 국제그룹의 거시연구 책임자인 카스틴 브레스키는 국채 수익률 상승 자체는 이미 금융 여건의 긴축을 의미한다면서 금융 여건을 적절히 긴축하면 유럽중앙은행이 통화 팽창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재정 압력 또한 유럽 채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영국 정부의 차입금은 현재 관변 측 전망을 웃돌고 있고 부채 리

0: 국가 지출 부담도 시장의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공공부채 규모는 약 3조 5천억 유로로 국내 총생산의 117.5%에 해당해 상당한 재정 긴축 압박에 직면했습니다. 볼수카 정부는 2027년 재정 적자률이 국내 총생산액의 7.1%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부채 상환 비용도 한층도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볼수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이미 6% 안팎으로 오른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재정 정비가 계속 지연될 경우 볼수카의 향후 재정 조정 압력이 커지고 이후 조정도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통화 팽창과 재정 요인 외에도 글로벌 자본 배분의 변화와 유럽 채권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형 기술 기업들은 인공지능 기초 시설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으며 유로 채권 시장에서의 자금 조달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대형 기술 기업들은 현재 유로화 표시 비금융기업의 신규 발행 채권 총액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연구부는 인공지능 투자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기업의 자금 조달 수요가 유럽 정부와 한정된 장기 자금을 두고 경쟁하게 되어 시장의 자금 조달 비용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유럽 채무 시장의 압박은 통화 팽창, 재정 여건, 통화 정책, 글로벌 자본 배분 변화 등 요인이 서로 겹쳐 작용한 결과입니다. 분석가들은 에너지 가격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재정 정비의 진전이 제한적인 가운데 미국의 인공지능 투자가 계속해서 전 세계 자본을 끌어들이면 유럽 경제체는 자금 조달 비용이 장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새로운 국면에 적응해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합적 요인으로 유럽 채무 부담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각국의 용자 원가가 인상될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홍아였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의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첫점제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론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프로 진행을 맡은 최일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코너에서는 계열특별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팽이 좋아하는 정보를 보내드리고 특집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정에서 분발하자 코너에서는 세계 다민족 지역의 농촌 발전에 중국의 지혜와 방안을 제공한 소장의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홍해와 사막 사이에서 느끼는 중국과 이집트 협력의 뜨거운 열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만의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계열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습근팽이 좋아하는 전고 오늘은 제11부 명월이 어찌 두 곳으로 나뉘려 운명 공동체편 두 번째 부분 보내드리겠습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5: 이 한 달락 말은 습금형 주석이 2021년 10월 25일 중화민공화국 유엔 합법 지위 회복 50주년 기념회산 연설 내용입니다. 그중 백가의 아름다움을 다하지 않고서는 한 사람의 독특함을 이룰 수 없다는 문구는 청나라 류계의 여완 운대궁 보론 문서에서 유래했습니다. 류계는 청나라 동성파 사문가로 이 문구는 한우의 사문에 대한 류계의 평가글입니다. 류계는 한우의 사문이 이처럼 높은 수준에 도달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다양한 학파의 장점을 널리 흡수하고 전국적으로 이를 융합관통시켜 독창적이고 비범한 성과를 이뤄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광범위하게 학습하고 각 학파의 우세를 참조하는 동시에 최고 기준으로 자신을 요구해야만 기존의 틀을 깨고 혁신을 이룰 수 있습니다. 글쓰기에서 여러 학파의 장점을 흡수해 독창적 이론을 형성하듯이 문명의 발전 역시 다양한 문화의 교류와 융합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중국 역사에서 서로 다른 문명 간의 대화와 상호리해를 바탕으로 공동 번영을 이뤄낸 성공 사례가 많습니다. 대표적 사례가 바로 장건이 서여구로가 비단의 길을 개척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의 위대한 시도입니다. 장건이 서여구로 간 이야기는 일찍 사마천의 사기 대원 열전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책에는 서북쪽 국가들이 비로소 한나라와 교류하기 시작했으니 이는 장건이 길을 착공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원문의 착공은 무슨 뜻일까요? 뚫을 착과 동하다의 공으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간단한 두 글자지만 소욕으로 가는 길은 멀고 미지의 고난과 위험으로 가득 찼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주어진 길이 없는 상황에서 장근은 끊임없는 탐색과 노력을 거쳐 최종 서역 각국과 한민족이 왕래하고 교류하는 비단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천년 동안 번영을 누린 이 길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정치, 경제, 문화 분야에서 소통 역할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는 문명 상호 참조의 역사에서 하나의 대표적인 경전이며 백가의 장점을 배우지 않고서는 1인의 특색을 이룰 수 없다는 말의 전용이기도 합니다. 기원전 139년 장건은 사절 신분으로 총 서역으로 떠났습니다. 서역으로 가는 모나먼 길은 험난하기만 했습니다. 좁고 긴 하소회랑에서 장건의 사절단은 기세 등등한 흉노 기병들을 만났습니다. 그의 사절단 전원이 포로로 잡혔지만 장건은 항상 한나라 사절로서의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후 장건은 마침내 기회를 찾아 부하들과 함께 흉노의 손아귀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는 어려움에 굴하지 않았고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았으며 탈출한 후에도 계속 소행길을 갔습니다. 장건은 100여 명의 수행 인원과 함께 길을 떠나지만 13년이 지나 귀국할 때 곁에 남은 건 당읍부 뿐이었습니다. 귀국한 후 장건은 길에서 보고 들은 것을 한무제에게 상세히 보고했고 그의 이야기는 한무제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켰습니다. 따라서 서역과의 교류와 소통에 대해 한나라는 기대로 부풀었습니다. 원소 4년, 바로 기원전 119년, 장건은 종량장으로 임명돼 300명의 수행원과 함께 소와 양 수만 마리, 금과 비단 등 값진 물품을 싣고 재차 서역으로 떠났습니다. 오순에 도착한 후 장건은 부사절들을 대완, 강거, 월지, 대하, 안식 등 주변 국가에 파견했습니다. 원정 2년, 바로 기원전 115년, 장건은 오순국 사절을 데리고 귀국했으며 이듬해부터 부사절들도 각국 사절을 동반해 귀국했습니다. 이로써 한나라와 서역 간의 교류 통로가 공식적으로 열렸습니다. 장건의 서역행이 있은 후 중국은 세계로 진출했고 세계 역시 중국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동서양 간 문화, 경제, 정치, 물자, 과학기술 등 제6역의 교류가 추진되면서 후세 사람들은 장건의 발자취를 따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비단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0: 양무호 선생님의 훌륭한 해설 감사합니다. 인류가 왜 운명 공동체를 구축해야 할까요? 우선 운명 공동체는 세계의 질문에 대한 중국의 답변입니다.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이라는 이 중국 열쇠는 오늘날 세계의 다양한 난제를 해결하고 전 세계 각종 혼란세를 해소하며 상호 리익과 호혜 상생을 도모하는 데 유조합니다. 다음 운명 공동체는 중국 지혜를 보여주었습니다. 세계 각국이 진심으로 단합하고 함께 노력해야만 지속 가능한 평화와 공동 번영의 세계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1: 병어근인 스금팽이 좋아하는 전고 제11부 명월이었지 두 곳으로 나뉘리요. 운명 공동체편 네 번째 부분 보내드렸습니다.
6: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이어 특집 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정에서 분발하자 코너입니다.
1: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정에서 분발하자.
0: 오늘은 세계 다민족 지역의 농촌 발전에 중국의 지혜와 방안을 제공한 소장의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 존중을 전제로 한 가치 형태, 인권 보장을 핵심으로 한 발전 리념, 전면적이고 조화로운 발전을 목표 지향으로 한 소장 농촌 발전과 문화 개성은 농촌 발전과 문화 개성의 유기적인 통일을 실현함으로써 민족 지역 농촌 지능의 전형을 제공하고 민족 특색을 가지면서 현대적 활력이 넘치는 향촌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마련했습니다. 향촌 발전 과정에서 소장은 전통 존중을 전제로 문화를 통해 맥을 잇고 문화를 통해 산업을 일으키며 문화로 사람을 교화하여 문화 보호와 혁신을 병행하고 전통과 현대가 심층 융합하는 독자적인 경로를 형성했습니다. 사천대학 공공관리학원의 나롱잔도 교수는 소장이 향촌 발전과 지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색을 희생시키는 대가로 경제 성장만 단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 자원과 현대 발전 요소를 서로 녹여 융합시켜 실제에 부합하고 민족적 특징이 살아있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을 걸었다고 밝혔습니다. 소장 농촌의 발전과 실천은 중국식 현대화의 통합거래 방법론이 가진 감정을 입증해줍니다. 신시대 문화 개성과 혁신의 토양에 불이 내린 소장 향촌 발전은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생태 문명의 재반 분야에 걸쳐 사회 전체가 도약하는 변혁 과정입니다. 이에 따라 이 과정을 추진하는 일은 수많은 분야의 고리 차원으로 구성되기에 일괄적으로 고려하고 체계적으로 기획하며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중국 장학연구센터 현대연구소의 장시고 소장은 소장이 문화의 응집과 함양, 역량 강화를 통해 경제, 정치, 사회, 생태 문명의 재반 분야가 조화롭게 발전하도록 이끌었고 농촌사회가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현대화 전환을 이루도록 추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장 향촌의 번영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서사시입니다. 이는 세계의 현대화는 결코 서구화가 아닌 우수한 전통문화가 자체의 토양에 불이 내려 미래를 향해 창의적으로 전환되면서 혁신적으로 발전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발전 경로는 중국식 현대화의 독특한 장점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전세계 다민족 지역이 문화 보호와 발전 간의 모순을 해결하는 데 중국의 지혜와 방안을 제시합니다.
2: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3: 그렇지.
2: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3: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온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2: 뉴스 추적.
1: 오늘 AI로 해설해 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홍해와 사막 사이에서 느끼는 중국과 이집트 협력의 뜨거운 열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 이집트 홍해 연안 수에즈주 소크 나항구에는 동방에서 온 컨테이너 화물선들이 천천히 정박하고 화물차들이 굉음을 내며 오갑니다. 멀지 않은 중국 이집트 테다 수에즈 경제 무역 협력구에는 현대식 공장들이 가지런히 줄지어 서 있는 가운데 현지 청년들이 긴장감 속에서 질서 정연하게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해상 항로가 먼 곳으로 뻗어나가고 산업단지가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 건립되기 시작한 테다 협력구는 현재 1대1로 공동 건설 창의와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 회랑 경제벨트 건설이 접목된 시범 프로젝트로 자리 잡았습니다. 테다 협력구 확장구는 2016년 1월 21일에 현판식을 가진 이후 건설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에너지 섬유, 가전 등 분야의 신규 프로젝트가 잇따라 계약, 착공, 생산에 들어가면서 이집트 경제와의 융합과 발전이 지속적으로 깊이 있게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의 투자 열기가 지속적으로 뜨거워지면서 지난해 단지는 서쪽으로 2.86평방미터를 추가 확장했습니다. 중비테 다 투자주 시규환 회사 산업부동산의 투자 유치 총감인 장질상은 테다 협력구가 현재 이집트에서 종합환경이 가장 우수하고 투자 밀도가 가장 높으며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가장 많고 중국 기업이 가장 밀집한 공업단지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투자 유치도 과거의 조방형에서 정밀 선별과 사슬식 유치로 전환하면서 산업의 연결성과 기업의 질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 이집트 합작 시디안 에게막 고압전기유 환책임회사는 테다 협력구의 선두기업 중 하나입니다. 수년간 해당 기업은 고압 전기설비의 현지 제조를 실현했을 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여러 중요 전력기반 시설 프로젝트에도 참여해왔습니다. 회사 링건비 총경리는 2008년 설립 이래 회사가 총 35건의 EPC 프로젝트와 28건의 단일기기 공급 프로젝트를 수주했다면서 이집트 나일강 연안의 여러 변전소 건설에 참여하여 현지 전력의 고품질 송전을 뒷받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3월까지 회사가 이집트 서북부에 위치한 신상 각주에서 시공한 3개 변전소가 성공적으로 작동하며 이집트의 사막을 오아시스로 계획에 힘을 보탰습니다. 단지가 활발히 발전하면서 현지 청년 직원들에게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중국 거석 이집트 유리 섬유 주식 교환 회사의 제1진 이집트 직원 중 한 명인 36세의 아흐메드 술레이만은 생산라인 기술자에서 한 걸음씩 회사 부총경리로 성장했습니다. 술레이만은 끊임없이 배우고 자신을 향상시켜 왔습니다. 이는 회사 발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장도 촉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성장은 기술적 능력뿐만 아니라 관리 능력에서도 나타납니다. 공장과 작업장을 나와 더 넓은 도시 공간으로 시선을 돌리면 경전철 한 대가 까이라 시내에서 신행정수도 방향으로 달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중철과 중국 항공기술국제합동체가 건설을 도맡은 라마단 11도시 경전철은 이집트 최초의 전철화 도시철도로 중국 이집트 1대1로 공동건설의 대표적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까이라 시민 무함마드 후세인은 예전에는 주로 자가용이나 미니버스로 출퇴근했는데 길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환승도 여러 번 해야 해서 통근 체험이 좋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전철이 개통된 후에는 훨씬 편리해져서 까이라 시내에서 신행 정수도까지 50여 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경전철은 이제 신행 정수도 정부 공무원들의 주요 출퇴근 수단으로 되었습니다. 중국 항공기술국제주 식회사 이집트 지사의 곽계상 총경리는 이 프로젝트의 가장 큰 성과는 중국의 궤도 교통 시스템 해결 방안 전체를 완벽하게 이식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초기 건설과 이후 유지 모수에서의 우수한 성과로 인해 이집트 측의 인정을 받았고 중국 기업은 3기와 그 후속 프로젝트에 계속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되어 순환적 발전의 좋은 흐름을 형성했습니다. 사막 깊은 곳으로 열차가 달리다 보면 새로운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시야에 들어옵니다. 이집트 신행정수도 중앙 상무구에는 상징적인 랜드마크 타워가 하늘로 솟아있고 고층 건물들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으며 건물 사이에 녹화되는 사막에서 새로 일어난 도시의 생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현재 프로젝트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노동자들은 실내 인테리어와 전기 기계 설비 시운전 작업을 육속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7년에 도면을 가지고 이곳에 왔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황량한 사막뿐이었습니다. CBD 프로젝트 가봉령 총공정사는 프로젝트 현장에 처음 도착했던 순간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이집트 공정사들이 함께 양성되었습니다. CBD 프로젝트 공정부 야세르 사이드 부경리 역시 이러한 엄청난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그는 본인이 이 건설 과정에 참여했기 때문에 랜드마크 타워와 여러 고층 건물이 우뚝 솟아오르는 모습을 보면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 도시의 성장은 중국과 이집트 건설자들이 함께 분투한 결과입니다. 제가 보아온 것은 수년간의 노고와 우리가 함께 극복해온 수많은 어려움, 그리고 수천 명의 중국과 이집트 건설자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이 프로젝트를 현실로 만들어낸 모습입니다. 석양이 서쪽으로 기울며 금빛 노을이 해변과 사막, 도시 사이에 짙게물 듭니다. 줄지은 공장들, 달리는 열차들, 우뚝 선 고층 건물들이 바로 중국 이집트 우호 협력에 번영하는 생생한 증거로 되고 있습니다.
4: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4: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초소지에서 왔습니다.
4: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4: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4: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5: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절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또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Radio 이 세상 정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하루를 어떻게 마무리하세요? 네, 대부분 하루의 끝을 아무렇게나 구겨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회를 아는 채 잠들고 피로를 든 채 아침을 엽니다. 그렇게 하루를 흘려보내면 내일도 구겨진 채 시작됩니다. 네, 종이 접기를 해보면 압니다. 접는 선이 반듯해야 다음 모양이 살아납니다. 네,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을 어떻게 접느냐가 내일의 모양을 정합니다. 네, 자기 전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잘한 일 하나를 인정해주고 아쉬운 일 하나를 접어주세요. 미움과 걱정은 내일로 가져가지 말고 오늘의 자리에 내려놓고 잠듭니다. 네, 곱게 접힌 하루들이 쌓여 인생이라는 작품이 펼쳐집니다. 네, 라디오 이 세상 오늘은 먼저 개혁을 갈증 전면 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이 준비됐고요.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는 한 공산당원의 32년 발자취 길림 장백산 삼림공업 황리하 림업유한회사 삼림방화원 양성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사성어로 읽는 중국 역사와 문화 시간에는 반룡부봉의 뜻풀이와 유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들으시고 오늘의 첫 코너 만나볼까요?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조선어 방송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계속하여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네, 강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협상민주 기제를 완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상민주는 전과정 인민민주를 실천하는 중요한 형식입니다. 당정 제20기 제3차 전원회에서 통과한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에서는 전과정 인민민주제도체계를 완비할 때 대하여 종량 포치를 했고 협상민주기제를 완비하는 종량 조치를 제기했습니다. 우리는 협상민주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는 종량 의의를 깊이 인식하고 협상민주기제를 완비함에 있어서의 임무와 요구를 확고히 파악하고 협상민주제도 건설을 확실히 강화하여 협상민주가 보다 큰 우위를 과시하고 보다 큰 효과성을 발휘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협상민주는 우리나라 사회주의 민주정치의 특유한 형식이자 독특한 우위입니다. 사회주의 협상민주는 중국 공산당이 인민을 탄압 인솔하여 혁명 건설 개혁의 장기적인 실천 과정에서 창조하고 발전시킨 중요한 민주 형식입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정은 전과정 인민민주를 발전시키고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데 착안하여 사회주의 협상민주를 과학적으로 확증하고 전면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풍부한 리론적 성과, 제도적 성과, 실천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습금형 정서기는 사회주의 협상민주의 발전을 각별히 중시하고 협상민주의 전면적인 발전을 둘러싸고 중요한 논술을 했으며 리론적 독창적 정치적 선도성, 실천적 지도성을 갖춘 일련의 새로운 사상, 새로운 관점, 새로운 조치와 새로운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주의 협상민주는 우리나라의 뿌리를 내린 원천과 생명력 있는 민주이며 중국 공산주의사와 중국인민의 위대한 창조라고 제기했습니다. 협상민주는 우리나라 사회주의 민주정치의 특유한 형식이자 독특한 우위이며 당이 인민을 영도하여 나라를 효과적으로 다스리고 이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설계이며 당의 군중로선이 정치 분야에서의 중요한 구현이며 전과정 인민민주를 실천하는 중요한 형식이라고 제기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얼마든지 상의할 수 있고 모두의 일이라면 모두가 함께 상의하는 것은 인민민주의 참뜻이라고 제기했습니다. 협상민주는 선거민주와 서로 보충하고 보완되며 공동으로 중국 사회주의 민주정치의 제도적 특징과 우위를 형성한다고 제기했습니다. 인민정협은 사회주의 협상민주의 중요한 경로이자 조문협상기구라고 제기했습니다. 다양한 형식의 협상을 통하여 결책과 업무의 최대 공감대를 광범위하게 형성하고 각종 리익의 요구와 주장이 결책 절차에 반영되는 경로를 확대하여 원활하게 하며 실수와 착오를 발견하고 시정하는 기제를 광범위하게 형성하며 인민 대중이 다양한 수준의 거버넌스 및 관리에 참여하는 기제를 광범위하게 형성하고 전 사회적으로 개혁과 발전을 추진하는 지혜와 힘을 널리 결집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협상민주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고 협상민주의 광범위하고 다차원적이고 제도적인 발전을 추진하며 절차가 함대하고 고리가 완전한 사회주의 협상 민주 체계를 구축하고 종당 협상, 인대 협상, 종부 협상, 종협 협상, 인민 단체 협상, 기층 협상 및 사회 조직 협상을 통일적으로 추진하며 협상 민주 제도 건설을 강화하고 협상 민주 기제를 완비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예를 들면 당예령도 통일전선, 협상민주의 요기적인 결합을 견제하고 다양한 수단, 다양한 경로, 다양한 방식을 통해 개혁발전 및 안정이라는 중대한 문제, 특히 인민대중의 직접적인 리익과 관계되는 문제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협상하고 결책전과 실시 과정에 협상하는 것을 견제하고 각종 제도화 협상 플랫폼을 완비하고 상의를 통하여 방법을 내오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을 돈독히 하고 단결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협상민주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킬 때 대한 습금형 총속의 중요한 논술은 정치리론, 제도, 실천으로부터 무엇 때문에 협상하고 무엇을 협상하고 어떻게 협상해야 하는가 등 중대한 문제에 대하여 깊이 있게 대답했으며 막스주의 민주정치리론을 풍부히 하고 발전시켰으며 신시대 협상민주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방향을 제시하고 중요한 준칙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신시대 우리나라 사회주의 협상민주는 활발하게 발전했고 특히 사회주의 협상민주건설, 정당협상과 인민종협 협상민주건설, 도농지역사회협상을 강화할 때 관한 여러 중요한 논건을 제정하고 중국공산당 정치협상사업조례 등 당내 법규를 반포했습니다. 이는 사회주의 협상민주의 광범위한 전개를 힘있게 지도하고 추진하여 협상 내용이 더욱 풍부해지고 협상 형식이 더욱 다양해지고 협상 경로가 더욱 넓어지는 생동한 국면을 형성함으로써 왕성한 생명력과 거대한 우월성을 과시했습니다. 협상민주는 우리나라 사회주의 민주정치의 전 과정에 깊이 스며들어 당과 인민 대중과의 연계를 밀접히 하고 과학적 결책과 민주적 결책을 촉진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는 등 방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습니다. 새 장정의 길에서 중국식 현대화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 과정 인민민주제도체계를 완비하고 사회주의 협상민주의 독특한 우위와 중요한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데 지혜와 힘을 더욱 잘 결집시켜야 합니다. 조문협상기구로서의 인민정협의 역할을 발휘해야 합니다. 인민정협은 사회주의 협상민주의 중요한 경로이자 조문협상기구입니다. 결정에서는 인민정협이 조문협상기구로서의 역할을 발휘하는 데 대하여 새로운 포치를 했습니다. 결정정신을 실시하고 인민정협의 조문협상기구 제도를 보완하여 정치협상, 민주감도, 잠정의정 전 과정에 협상민주를 일관시켜야 합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멀리 가는 길. 이 시간에는 연변 지역의 15차옥에는 전망계획에 웅대한 청사진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생생한 실체를 주목해봅니다.

내 민박은 산수 풍경의 연장선이며 향촌 문화 관광의 창구이자 전역 관광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중요한 단체입니다. 최근엔간 길림성 혼전시는 훌륭한 생태자원과 짙은 민속 소양, 순박한 향촌 풍물을 바탕으로 민박 산업의 질적 향상을 꾸준히 추진하고 문화 관광 소비의 새로운 장면을 풍성하게 해가고 있습니다. 현재 혼준시의 특색 민박은 변경도시 곳곳을 수놓으면서 민박마다 색다른 풍경, 생활의 맛과 운치가 있는 관광 주거 화폭을 펼쳐내고 있습니다. 네, 연변자치소 무형문화유산 주제 민박 중 하나인 반산을 민박 호텔은 관광객들이 역사를 가까이에서 느끼고 몰입식 휴가를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선택지로 떠올랐습니다. 네, 흥룡강 관광객 양림련은 네, 이곳에서 천년의 풍채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습니다. 고풍스러운 환경에 편리함과 쾌적함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창문을 열면 예스러운 풍경이 펼쳐지고 문을 닫으면 아늑하고 고요하여 정말 떠나기가 아쉽네요. 농장주 주려연의 소개에 따르면 연초에 예약을 받은 후 촌민들과 함께 집들락을 공들여 개조하고 올절 연휴 즈음에 관광객의 수요에 맞추어 과일과 남새를 심었습니다. 먼 곳에서 온 손님이 내 집 같은 아늑함을 느끼게 하려는 마음의 새였습니다. 네, 진작부터 동북에 와서 여름을 나고 싶었습니다. 훈천은 생태 환경이 훌륭하고 기후도 알맞춤합니다. 일송정촌은 저의 제2의 고향으로 되었습니다. 네, 류광군은 7월에 농장에 입주한 후 한가할 때면 촌민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집에서 가꾼 남새를 주고받으며 방목닭, 야생물고기 등으로 만든 음식도 함께 맛보면서 한 가족처럼 가깝게 지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주례연은 해마다 여름철이면 광동, 절강, 강서 등 지역의 관광객들이 철새마냥 어김없이 이곳을 찾아오며 한 번 오면 서너 달씩 머문다면서 그때면 민박이 거의 예약이 찬다고 소개했습니다. 피서의 목적을 둔 전원식 장기체류 관광은 이미 새로운 유행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요희호 자가주택을 이용해 민박을 시작했는데 적잖은 수입을 올렸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주저없이 객실을 몇 곳도 늘렸습니다. 네, 비범 민박 책임자 로련봉 또한 혼촌 민박 산업 발전의 직접적인 수혜자입니다. 깨끗하고 정갈한 환경과 살뜰한 봉사에 힘입어 비범 민박은

농가락, 민속체험, 특산물 판매를 통합한 민박단지를 조성하여 관광객들은 이곳에서 짙은 민속정취를 몰입감 있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네, 경신진에서는 조류 감상 경제를 긴밀히 둘러싸고 촬영 애호가들에게 숙식 원스톱 봉사를 제공하여 전민들이 집문 앞에서 취업하고 소득을 늘리게 했습니다. 네, 모형문화유산의 고아한 온치에서 전원 풍경까지 민속체험에서 생태 효과에 이르기까지 혼촌의 민박산업은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새로운 소비 장면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색민박은 혼촌 문화관광의 눈부신 명함장으로 떠올랐을 뿐만 아니라 향촌진흥과 문화관광 융합을 잇는 행복사슬로 되었습니다. 시적인 전원 생활이 현실로 되면서 변경의 작은 도시는 문화관광 융합 발전 속에서 새로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이보게, 헬멧이 왜 이렇게 걸려있는 거야? 써야지.
1: 습관이 안 돼 그럽니다. 그것도 이렇게 더운 날에 말이죠.
0: 그래도 안전을 고려해야지.
1: 이거 얼마나 거치장스러운데요. 금방 머리까지 손봤는데 어때요? 괜찮지 않아요? 헬멧을 쓰면 이 헤어스타일이 엉망이 됩니다.
0: 참, 헤어스타일이 목숨보다 더 중요하겠어? 헬멧을 쓰면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사망 위험이 크게 줄어 관건시각에 치명적인 위험을 덜어주는데 그래도 헬멧을 쓰는 게 번거롭다고?
1: 그렇긴 하네요. 전동자전거를 탈 때는 헬멧 쓰는 습관을 꼭 길들여야겠습니다. 작은 습관이 큰 위험을 덜어줄 수도 있으니 말이죠.
0: 전동자전거를 탈 때는 헬멧을 정확히 착용하셔야 합니다. 헬멧 하나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2: 지구상에는 약 1,000만 종의 생물종이 살고 있을 것으로 생물학자들은 추론합니다. 이 중 공식적인 이름, 학명이 부여된 생물종은 약 20%인 200만 종에 불과합니다. 인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생물종은 지구의 특정 장소에 제한적으로 분포합니다. 따라서 지구에는 기후 환경에 따라서 생물종이 많이 분포하는 곳과 적게 분포하는 곳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느 특정 지역에 얼마나 다양한 생물종들이 분포하는지를 정리하는 용어가 생물 다양성입니다. 그런데 전 지구적으로 보아서 육지에서 생물 다양성이 높은 지역을 생물 다양성 열점이라고 부릅니다. 다양한 생물종들이 사는 생물 다양성 열점 지역은 인류가 살기에도 적당한 기후를 갖는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인류 문명의 발달과 함께 이들 열점 지역 면적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많은 생물들의 서식지가 위협받고 있어서 미래에 이들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멸종의 회오리 바람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생물종이 이 회오리 바람에 휩쓸리면 빠져나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고 결국 멸종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우선적으로 생물 다양성 열점을 잘 보존하는 것이 시급한 인류의 책무입니다. 생물 다양성의 개념도 기본 개념인 종 다양성에서 종내의 개체들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유전적 다양성, 또 다양한 종들로 구성된 기능 단위인 생태계의 다양성, 그리고 인류가 자연과 교감하면서 이루어낸 문화적 다양성까지 총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됐습니다. 이들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든 간에 다양성이 높은 것이 이 시스템의 건강성을 의미합니다. 즉 종이 건강하려면 유전적 다양성이 커야 하고 생태계가 건강하기 위해선 종 다양성이 높아야 하며 지구가 건강하려면 생태계가 다양해야 하며 생태계를 구성하는 한 종인 인류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다양성이 유지돼야 합니다. 지구상에는 인간의 극심한 간섭으로 많은 생물종들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인간은 혈당량, 혈압, 체지방 지수, 간 수치, 지방 함량 등 여러 수치를 이용해서 우리의 건강을 파악하는 지수로 활용합니다. 같은 원리로 지구의 건강 지수도 생물종 다양성 지수를 이용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많은 생물종들이 야생에서 멸종되었거나 멸종 위기에 처해 있고 생태계의 구성종들은 단순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구의 건강 지수는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마치 어느 종이 멸종 위기에 처하거나 멸종되면 그 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생물들이 기능적 구조적으로 얽혀있는 생태계는 우리 몸과 같은 하나의 유기체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인간의 한 기관이 기능하지 못하면 결국은 불구가 되거나 사망에 이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정 종의 멸종은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앞으로 지구 생물 다양성 지수는 현재보다 더 감소할 것이 자명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인류에게 더 심각한 질병들이 더 자주 창궐할 수도 있을 거고요.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러한 질병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지구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생태계에 대한 인간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활 방식을 끊임없이 개선해야 합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현 시대에 우리가 직면한 우리 모두에게 속하는 책무입니다.

네,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천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네, 세상 사는 이야기 오늘 이 시간에는 한 공산당원의 32년 팔자취, 길림장백산 삼림공업 황리하 림업유한회사 삼림방화원 양성의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아득히 펼쳐진 장백림에 해발 826m 산 정상에 1109번 삼림방화 전망탑이 우뚝 솟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망탑을 지키는 한 공산당원이 있습니다. 32년을 하루와 같이 탑을 집으로 삼고 산을 벗으로 삼으며 이 푸른 림에를 지켜왔습니다. 그가 바로 길림장백산 삼림공업 황리하 유한회사의 삼림방화 전망원 양성입니다. 1994년 림업기술학교를 졸업한 양상은 집에서 멀지 않은 탑랍참 림산작업소에 배치받았습니다. 그때 마침 림산작업소의 한 로전망원이 퇴직을 앞두고 후임이 급하던 터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이 림산작업소에서 자란 양상은 망설임 없이 그 자리를 자원해 나섰습니다. 림산작업소 소장은 이 일은 단조롭고 적조가며 매우 힘들다고 일러주었지만 그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저는 이 림산작업소에서 자란 산의 아이입니다. 저는 해낼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다짐이 어느새 3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탑랍참 림산작업소는 산림과 농경지가 맞닿은 지역이라 주변에 마을이 많고 밭두렁 태우기나 제사용 풀씨 등 화재 위험 요소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전망 위에서 시야가 단 1도만 빗나가도 지상에서는 50m나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그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오차가 진화 작업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치명적 실수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한치의 오차를 없애기 위해 그는 취임 후 두 달 동안 전망탑 주변 40여 평방킬로미터에 있는 20여 개 높은 산과 70여 개 골짜기를 샅샅이 누볐습니다. 네, 모든 산세와 삼림의 굴곡 지형을 머리에 새기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긴 세월 동안 그는 관할구역 1만 여매의 산림을 한 걸음 한 걸음 직접 발로 밟으며 지명과 지형, 강줄기의 분포, 수종의 구성과 위험 요소를 몸으로 익혔습니다. 그렇게 그는 움직이는 산불 감시 지도로 거듭났습니다. 네, 실천 속에서 양성은 기상 변화와 산불 발생 사이의 내재적인 법칙을 연구하여 마침내 자신만의 세 가지 살피기 관측법을 정리해냈습니다. 농경지와 산림의 경계를 살펴 농사용 불을 예의주시하고 침엽수와 화력수가 뒤섞인 지역을 살펴 화재가 쉽게 일어날 만한 지점을 읽어내며 지형과 지모의 변화를 살펴 연기와 불꽃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씩 방법을 찾다 보니 점점 능숙해지고 예보가 적중할 때면 정말 보람을 느끼곤 합니다.
네, 그의 이 방법은 진화사급의 귀중한 시간을 벌어주고 정밀한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그가 지켜온 시간 동안

사용한 관할 구역의 화재 감시 정확도는 100%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한 정확도의 이면에는 상상하기 힘든 애로움과 고난이 자리했습니다. 1109 전망탑은 구역 내에서 제일 높은 지점이라 봄가리면 칼바람에 뼈까지 시려우며 한여름에는 뙤약볕이 가혹합니다. 네, 힘들고 고된 일은 어떻게든 견뎌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정막함은 정말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네, 양성은 솔직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이토록 열악한 환경에서도 그는 단 하루도 전망탑을 비운 적이 없었습니다. 장기간의 고강도 작업에 그는 활액막염과 경미한 손의 위축, 허리 디스크까지 얻게 되었지만 통증이 밀려올 때면 나무 집행에 의지해 탑으로 향합니다. 회사에서 여러 차례 그를 후군으로 옮겨 근무할 것을 권유했지만 그는 늘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림산 차급소에서 전망탑까지의 거리는 9km. 오토바이는 산기슭까지만 갈 수 있고 마지막 3km는 평균 경사도가 60도에 달해 오직 걸어서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긴 세월 동안 그가 왕복한 길을 합치면 10만 킬로미터로 지구 두 바퀴를 넘는 거리입니다. 험한 산길을 타며 오토바이 6대를 교체했고 타이어만 100개를 갈아 끼웠습니다. 험한 길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멧돼지와 노루는 단골 손님이었고 어느 날은 지팽이를 짚고 탑으로 향하던 중 탑에서 불과 50m 떨어진 곳에서 햇볕을 쬐는 흑검과 마주치게 됐습니다. 네, 정말 그때는 다리에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하지만 어떤 위험도 그의 발걸음을 돌려세우지는 못했습니다. 2015년 5월 양성은 전망탑에서 내려오다 발을 헛디뎌 종아리뼈가 골절되는 사고를 입었습니다. 그는 병실에서도 매일 전화로 당직 상황을 확인했고 교대로 탑에 오른 동료가 관측점을 정확히 잡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가을철 산불 방화 기간이 시작되자 양성은 다리가 부은 상태로 현장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급성 심장병으로 수술대에 올랐을 때에도 곁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마침 봄철 화재 방지 중요 시기였고 그의 관할 구역은 위험도가 높은 곳이라 다른 사람이 쉽게 대체할 수 없었습니다. 병상의 아버지와 어깨 중책 사이 그는 죄책감을 가슴 깊이 묻어둔 채 일터를 댔겠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음력설과 추석을 가족과 함께하지 못했지만 전망탑에서의 하루는 고른 적이 없는 그였습니다. 2019년 양성은 마침내 영광스럽게 중국 공산당에 가입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다짐했습니다. 제가 걸을 수 있고 탑에 오를 수 있는 날까지 이곳을 지키겠다고. 탑 아래 여린 똑갈나무가 어느새 굵은 거목이 튀어가는 모습을 보고 산림이 해마다 더 우거지고 야생동물의 울음소리가 잦아지는 풍경을 바라보며 그는 이 한평생 정말 의미가 있는 것 같네요 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제자 우혜동이 그를 따라 산을 살피고 탑에 오르며 관측 작업을 익혀가고 있습니다. 우혜동은 네, 스승님께서 늘 탑 아래 계곡의 물길이 바로 관측의 핵심이라고 당부하십니다. 봄철 산나물이 토단할 때면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 더 주시해야 한다고요. 탑랍참 림산 차급소 당지부석이 후정고는 양성동지는 30여 년을 깊은 산속을 지켜오며 길림성이 45년 연속 대형 산불이 없는 기록을 세우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우리 일선 당원들의 귀감입니다. 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열정 가득하던 젊은 얼굴에 어느덧 깊은 주름이 새겨졌습니다. 양상은 자신의 모든 시간을 오직 그 탑과 그 살림에 바쳤습니다. 그는 손아요, 중국 훌륭한 사람, 길림성 토동모범, 길림성 오일노동메달, 길림성 우수공산당원 등 영예를 받아놨습니다. 그가 우뚝 서 있는 곳은 든든한 방어선이었고 그가 묵묵히 지키고 있는 것은 평안 그 자체였습니다. 장백 림에 서 있는 이 붉은 좌표는 묵묵한 일생의 수호로 끝없이 펼쳐진 푸른 살림의 영원한 생명력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중화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오를 반, 룡룡, 붙을 부, 봉황새 봉, 반룡 부봉입니다. 이 고사성어는 권세 있는 사람에게 아첨하여 달라붙다, 명철한 군주에게 복종하여 공을 세우다, 제자가 성현을 따라 덕업을 성취하다 라는 뜻입니다. 네, 소한의 개국 황제 류방은 농민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30살이 되던 해 그는 진나라 폐연의 향리인 종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류방은 사람됨이 활달하고 흉검이 넓었으며 일처리가 시원시원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당시 류방에게는 능력있는 조력자 4명이 있었는데 이들은 류방이 한나라를 세우는 과정에 지대한 공을 세웠습니다. 한 사람은 류방과 한 고향인 벙쾌입니다. 원래는 백정이었는데 후에 유방을 따라 전장을 누비면서 수많은 전공을 세웠으며 류방이 황제로 된 후에는 그를 무양후로 책봉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하후영인데 역시 유방과는 한 고향 사람입니다. 원래는 현 관아의 사어였고 후에 유방을 보좌하여 진나라를 공격했으며 후에는 등공에 봉해졌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관영인데 수양 사람으로 원래는 비단 장사꾼이었습니다. 후에 류방을 따라 거병하였고 혁혁한 전공을 세웠으며 영음 후에 책봉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고향 사람인 력상입니다. 진승의 봉기군에 몸담은 적이 있으며 후에 유방을 보좌하여 루차 군공을 세웠으며 후에는 곡주후로 책봉되었습니다. 네, 고대 사람들은 이런 공신들을 반룡 부봉의 좋은 대표자로 칭합니다. 네, 한나라의 반고는 한서의 소전에서 이런 사람들은 비록 백정과 마부, 장사꾼 등 미천한 출신이지만 귀인인 류방을 만나 황제의 신임을 얻고 제후의 자리에까지 올랐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후의 사람들은 제왕이나 권세 높은 사람에게 귀함을 형용하여 반룡부봉이라는 성어를 사용했습니다.
1: 제가 수백 명의 직원을 관리하고 있고 억만재부를 창조하고 있지만 저는 법에 따른 납세야말로 기업가의 본전이라고 믿습니다.
2: 사람들이 저를 스타라고 불러주고 관객들이 저를 위해 환호하며 팬들이 저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지만 저는 법에 따른 납세야말로 제가 연예계에서 가는 가장 중요한 자본이라는 걸 명심하고 있습니다.
3: 네, 다섯 번째 상품 링컬입니다. 셋,
4: 저의 라이브 방송 스튜디오는 네, 수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초점이고 저의 한마디 한마디는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저는 쇼호스트로서 법에 따른 납세야말로 선 운영의 전제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5: 후광을 제거하면 당신은 공인입니다. 빛나는 성과를 얻으려면 우선 합격된 공인이 돼야 합니다. 법에 따라 납세하세요.
6: 밥 먹을 줄 아시나요?
7: 밥 먹을 줄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
6: 그게 아니라 식사의 운산사칙, 그걸 알고 있나 말이죠.
7: 밥을 먹는데 무슨 가감승제라니요?
6: 그럼 한번 들어보십시오. 친구들 사이 회식은 정물도 하고 군내 식당에서 식사는 불필요한 접대 자리를 덜어내며 가족과 함께하는 집밥은 정성이 가배들고 식사 마지막에 꼭 한 그릇은 피로를 제해준다고 합니다.
7: 아, 재밌는데요?
6: 그렇다면 식사 도구는 뭐로 하시죠?
7: 중국 사람이니 당연히 젓가락이죠.
6: 제 뜻은 공용 젓가락 사용할 줄 아냐 그 말입니다.
7: 공용 젓가락 사용 법은 잘 모르겠네요. 집에서나 밖에서나 사용한 적 없어서요.
6: 그렇죠. 바로 공용 젓가락과 건강 운산 사칙을 몰라서 그래요.
7: 그 둘 사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죠?
6: 큰 관계가 있죠. 공용 젓가락 사용은 책임을 더하고 위험 부담을 감하며 건강에 동풍을 타고 감염의 우한을 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7: 맞는 말이네요. 공용 젓가락의 좋은 점 잘 알았습니다.
8: 공용 젓가락 사용의 중요성, 가감증제 꼭 기억해 주세요.
6: 저는 장거리 달리기를 좋아합니다. 운동화를 신고 가볍게 달리면서 몸과 마음을 쉬웁니다.
7: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자전거 한 대면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것이 도로 자전거 타기의 매력이죠.
6: 주말마다 저는 산을 찾고 수림이나 공원 오솔길을 걷습니다. 걷기를 통해 다른 세상을 만나고 변한 자신을 만나기도 합니다.
7: 젊은이들만 암벽 등반을 좋아한다고 누가 그래요? 한 차례 한 차례 거듭되는 노력과 극한 도전, 특히 등정의 순간, 그동안 견지현 보람이 저를 매료시킵니다.
6: 밖에 나오면 햇살이 너무 좋습니다.
7: 길가의 풍경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6: 공기 또한 아주 신선하죠.
7: 자, 다들 밖으로 나와 바람의 자유를 느껴보세요.
9: 건강하게 삽시다. 여러분께 젊고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삶의 지혜와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코너입니다.

네, 매년 8월 하순부터 많은 사람들이 눈 가려움, 콧물 등 증상이 나타나는데 네, 이는 감기가 아니라 알레르기일 수 있으며 그 원인은 공기 속에 떠다니는 보이지 않는 잡초 꽃가루입니다. 네, 우리나라 북방에서 가을철 꽃가루 알레르기는 주로 네 가지 잡초에서 비롯됩니다. 국화과, 대마과, 비름과, 화분과입니다. 네, 봄철 꽃가루 알레르기는 눈 가려움, 코 가려움, 재채기, 콧물 등 상기도 증상이 주로 나타나며 가을철 잡초 꽃가루 알레르기의 증상은 아래로 내려가 하기로를 침범하기 쉽고 또 심하면 천식을 유발할 수도 있어 증상이 더 완고하고 꽃가루 식품 알레르기 증후군을 유발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네, 가을철 알레르기는 봄철과 조금 다르며 일부 사람들은 봄철보다 증상이 더 심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름과 가을 꽃가루철은 7월에서 9월에 집중되며 8월 하순부터 9월 상순까지 가장 많습니다. 그중 북경, 전진, 하보, 내몽골, 하보, 섬서, 영하 등이 다발지역입니다. 네, 가을철 꽃가루는 대부분 잡초에서 비롯되며 특히 쑥소, 질경이과, 비름과, 망초 등은 알갱이가 작고 건조하여 공중에 쉽게 떠다니므로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봄철 꽃가루 농도가 가을보다 높을 수 있지만 가을 꽃가루의 감작성이 더 강합니다. 쑥꽃가루는 중요한 감작원 중 하나로 일반 사람들은 소량의 쑥꽃가루만 접촉해도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가을철 아침 이슬이나 비온 후 남은 습기, 락엽과 부패한 식생은 곰팡이 번식에 유리합니다. 사람이 곰팡이 포자와 접촉하거나 이를 흡입하면 알레르기가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가을철에는 공기가 건조하고 자외선도 강해 피부의 수분이 쉽게 빠져나가고 장벽 기능이 약해지기 쉽기 때문에 건성 습진과 알레르기성 피부염이 자주 나타납니다. 또 이외 가을철은 실내 알레르기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이는 주로 환기가 부족하여 실내 진먼지 진드기와 각질이 과도하게 쌓이고 그로 인해 알레르기 반응이 유발되기 때문입니다. 네, 봄철 알레르기 대응과 비교할 때 가을철에는 꽃이 피고 풀이 많은 곳을 피하고 애출 시 보호를 강화하는 외에도 또 실내 제습을 강화하고 욕실, 주방 등 곰팡이가 생기기 쉬운 것을 정기적으로 청소해야 합니다. 동시에 충분한 수분 섭취와 보습 제품 사용을 통해 건조함으로 인해 악화되는 알레르기 증상을 완화해야 합니다. 네, 전문가는 알레르기성 비염의 경우 거주 지역의 꽃가루 농도를 주의하며 꽃가루가 퍼지기 일주일 전에서 두주일 전에 예방적으로 약을 사용하면 꽃가루 절정기의 심한 증상 발생을 줄일 수가 있다고 권장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라디오의 세상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정금아이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간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전용입니다. 이번 여름 심양 9.18 역사박물관에서 중국 침략 일본군 남경대학살 조난자 동포기념관까지 그리고 북경 노구교와 인접한 중국인민 항일전쟁기념관까지 중국 각지의 항일전쟁 주제 기념관은 뜨거운 참관 열조를 맞이했습니다. 젊은이들과 가족 단위 방문객, 해외 관광객들이 전시청에서 역사 자료, 유적지, 해설을 통해 중국 항일전쟁을 요해하고 평화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심양 9.18 역사박물관의 여름 방학철 인기가 끊임없이 올랐습니다. 집계에 따르면 7월 들어 관람객 규모가 연인수로 1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여름철 참관 수요를 충족

0: 지키기 위해 박물관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기간 월요일 휴관을 취소하고 매일 연장 개방하여 루게로 170시간의 개방 시간을 늘렸습니다. 땅거미가 질 때도 박물관의 잔역비 앞에는 여전히 관광객들이 발길을 멈추고 있었고 관내에서 새로 내온 몰입식 연극 1931은 관객을 민족위기의 역사적 시각으로 다시 데려간 듯이 생동합니다. 북경 로구교 인근에서 중국인민 항일전쟁기념관은 방문객이 몰리는 절정기를 맞아 연장 개방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기념관은 77사변 89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관람 열조를 맞이했으며 기념관 직원은 매일 약 6,000명의 관람객들이 몰렸다고 밝혔습니다. 요녕 과학기술대학의 학생들은 이번 여름방학철 북경으로 가서 중국인민 항일전쟁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은 이번 견학을 통해 오늘날의 평화와 행복이 결코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더욱 깨달았으며 선열들에 대한 존경심을 공부에 몰두하는 동력으로 전환시키겠다고 표했습니다. 나종강 관장의 소개에 의하면 지난 3년간 박물관은 항일전쟁 문물 춘회 전시를 70여 개의 대학교와 중학교, 소학교에 선보였고 20만 명이 넘는 사생들이 몰입식으로 항일전쟁 이야기를 청취하도록 했습니다. 올해 순회전은 22개 학교를 포괄시킬 계획입니다. 항일전쟁 주제 기념관의 관람 방식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관객들은 공연과 음향, 광학, 전기기술로 재현된 장면을 통해 구체적인 인물과 운명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국사회과학원 일본연구소 김영연구원은 항일전쟁기념은 역사적 정의를 확인하는 것과 관계될 뿐만 아니라 공정과 정의를 수호하고 평화 발전을 촉진하는 현실적인 의의도 있다고 표했습니다. 네, 오늘의 문화공간 프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제1부 20차 당대회의 중대한 의의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같은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아름다운 국내 유명 고촌 중국 시골 최초의 성 곽옥촌을 소개해드리고 박물관 여행 순서에서는 성도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로 듣는 세상 순서에서는 같은 선의적인 선택을 한 같은 학교의 동명이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중국 역사 이야기를 보내드립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1: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정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네, 오늘 첫 순서로 20차 당도회 보고 학습 보도 문답 코너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1부 20차 당대회의 중대한 이의를 어떻게 리할 것인가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의 김홍화 아나운서입니다.
1: 습범형 총소인은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 대표대회는 전 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새 장정에 기려오르고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관건적인 시각이 열린 아주 중대한 회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회에서는 지난 5년간의 사업과 신시대 10년간의 위대한 변혁을 전면적으로 총회했으며 국내 및 국제 정치를 깊이 있게 분석하고 마크스주의의 중국화와 시대화의 새로운 경제 개척과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의 중국 공산당의 사명과 가업 등 중대한 이론과 실전적 문제를 체계적으로 서술했으며 향후 5년간 더 긴 시기에 당과 국가의 사업 발전 목표와 과업 및 기본 방침을 과학적으로 설정했으며 제20기 중앙지도 집단을 선출했으며 중국 공산당 규약 휴중안을 심의 통과하는 등 일련의 중대한 정치적 성과, 이론적 성과, 실천적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이는 우리 당이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합 인솔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데 중대한 현실적 의의와 심원한 역사적 의의를 가집니다. 첫째, 이번 대회는 아주 중요하고도 독산 시점과 시대적 배경 하에 소집됐습니다. 당예력대 전국 대표대회는 모두 당의 역사에 중요한 한 페이지를 남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수한 시점과 역사적 배경 하에 열린 대회는 중대하고도 특수한 정치적 의의와 역사적 의의로 더욱 주목을 받게 됩니다.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역사적 향정으로 볼 때 20차 당대회는 전 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새 장정에 기려오르고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관건적인 시각이 열린 아주 중요한 대회입니다. 당의 역사로 볼 때 20차 당대회는 우리 당이 100년 분투 로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과향길에 오른 관건적인 시각이 열린 중요한 회의입니다. 우리 당과 같이 세계적으로 가장 큰 마크스주의 정당에서 100년 분투로중을 마치고 새로운 100년 분투로중에 들어서는 것은 아주 중요한 역사적 기점이 됩니다. 이 관건적인 시각이 열린 당대회는 필연적으로 당의 역사에 큰 획을 남길 것입니다. 신시대 분투로중으로 볼 때 20차 당대회는 신시대 첫 번째 100년 분투로중을 마치고 두 번째 10년 분투로중에 들어선 중요한 시각이 열린 중요한 회의입니다. 중국 독재 사회주의가 신시대에 들어선 것은 리종표적 의의가 있는 중대한 일입니다. 신시대 10년간 당과 국가의 사업은 역사적인 성과를 이룩하고 역사적인 변혁을 이룩했습니다. 신시대 두 번째 10년에 들어서는 관건적인 시각에 우리 당이 24 당대를 열고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실현할 때 대한 역사적인 포치에 관한 전 당과 전국 인민은 크나큰 기대와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볼 때 24 당대회는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전례 없는 대변환의 국민이 빠르게 발전하고 국제 정세가 심하게 변동하는 관건적인 시각이 열린 중요한 회의입니다. 우리 당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전략적 전 국면과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전례 없는 대변환의 국면을 어떻게 총괄해 대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며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는 것은 중국의 향후 한 시기의 개혁과 발전에 관계될 뿐만 아니라 세계의 평화와 발전에도 광범위하고도 심오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둘째, 24 당대회는 두 가지 황립의 결정적 의의를 충분히 과시했습니다. 두 가지 황립은 18차 당대회 이래 우리 당이 이룩한 가장 중요한 정치적 성과입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우리 당은 실천 속에서 당정과 전 당에서의 습권평 총석의 핵심적인 지위를 확립하고 당과 국가의 사업 발전에 있어서 습권평 총서기가 제기한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사상, 새로운 전략적 지도적 지위를 확립했습니다. 신시대의 위대한 실천이 충분히 증명하다시피 당좌안과 전 당에서의 습권평 총서기의 핵심적 지위의 확립과 습권평 신시대 중국 독식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적 지위의 확립은 전 당과 전군 그리고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의 공동의 염원을 반영했으며

0: 신시대 다음과 국가의 사업 발전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의력자적인 행정을 추진하는 데서의 결정적인 우위를 가집니다. 20차 당대회에서는 두 가지 확립을 기치 선명하게 견지하고 수호했으며 당중앙 제20기 제1차 전원회의에서는 습권평 통지를 선출해서 계속 당의 총서기를 맡게 하고 당중앙과 전당에서의 습권평 총서기의 핵심적 지위를 견결히 수호하고 당중앙의 권위와 집권적 통일 용도를 결연히 수호하며 습권평 신시대 종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전면적으로 관철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당의 핵심과 지도 사상의 장기적인 안정을 확보하고 막스주의 집권당으로서의 강대한 정치적 우월성을 충분히 발휘시키며 종국특색 사회주의 사업이 안정적으로 장기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근본적인 방책입니다. 셋째, 20차 당대회는 일련의 장기적인 지도적 우위를 가지는 중단 이론적 및 실천적 혁신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에서는 20차 당대회 이래 우리 당이 이룩한 중단 이론적 및 실천적 혁신 성과를 총괄한 기초 위에 새로운 리념, 새로운 사상, 새로운 전략, 새로운 조치들을 많이 제시했습니다. 이를테면 두 가지 전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것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는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의 당의 분투 목표를 제시했으며 세 가지 반드시 초심을 유지하고 사명을 명기해야 하며 반드시 겸손하고 신중하며 간고 분투해야 하며 반드시 과감하고 능란하게 투쟁해야 한다라는 신시대 당의 깊은 건설의 근본 준칙을 제시했으며 두 가지 결부, 여섯 가지 반드시 견지라는 당의 이론 혁신을 깊이 있게 조명하고 습분평 신시대 종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세계관과 방법론 및 그에 일관된 입장과 관점과 방법을 심층적으로 구현했으며 중국식 현대화의 중국 특색과 본질적 요구 그리고 반드시 확고히 장악해야 하는 중대한 원칙을 체계적으로 서술했으며 과학기술과 교육에 의한 국가지능, 전면적인 의법치고 국가안보를 두드러지게 강조하고 관련 포치를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당과 국가의 사업 발전에 대해서 모두 중대하고도 장원한 지도적 의의와 역할을 갖게 됩니다. 넷째, 20차 당대회는 당의 자기혁명으로 사회혁명을 선도한다는 이 중대한 의력사적 명제에 과학적인 답을 해주었습니다. 습금평 동제는 당중앙 제19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 당의 자기혁명의 깊은 함의와 중대한 의의를 체계적으로 서술하고 자기혁명은 우리 당이 치세와 란세, 흥망성쇠와 반복되는 의력자 주기 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두 번째 답안임을 강조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에서는 당의 자기혁명의 사회혁명을 선도하는 것을 둘러싸고 큰 정당 특유의 난제를 해결할 각오와 의지를 항상 유지하고 두 가지가 장기적으로 존재할 것이며 두 가지가 영원히 현재 진영형이 되어야 한다며 신시대 당 건설이라는 위대한 공정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전면적인 종엄 치당 체계를 완비해야 한다는 중대한 사상을 제기했으며 당중앙의 집권적 통일 용도를 견지 강화하고 습권평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으로 도뇌를 무장하고 정신을 결집시키며 당의 자기혁명 제도규범을 체계를 완비하고 민족 부흥의 중임을 짊어질 수 있는 자질 높은 간부대열을 건설하고 당 조직의 정치 기능과 조직 기능을 강화하며 엄격한 관리를 기조로 당의 기풍과 기강을 바로잡고 부패 척결 투쟁 난관 돌파전과 지구촌에서 기필코 승리를 이룩하는 등 중대한 조치들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우리 당이 영원히 현재 진행해야 한다는 각오와 의지를 유지하고 있으며 우리 당이 과감히 자기 혁명을 진행하고 확고부동하게 전면적인 종엄치당을 추진하는 확고한 입장과 굳은 결심을 갖고 있음을 충분히 보여주는 것으로서 우리 당이 인민의 옹호를 받고 장기 집권 지위를 공고히 하며 영원히 변치 않은 본질로 홍색 강산의 홍색을 확보하는 데 중대하고도 시원한 의의를 가집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고향 향연회.

0: 경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네, 이어지는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아름다운 우리나라 유명 향촌, 중국 시골 최초의 성 과격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의 김홍화 아나운서입니다.
2: 고촌 시리즈 중 25번째는 국내 농촌마을 최초의 성인 과격촌입니다. 당나라 때 축조된 보루지 건물 군락인 과격촌은 산발의 기대서 웅장함을 과시합니다. 성 안에는 높이 솟은 예루와 고풍스러운절, 호화한 관조, 우아한 사택들이 누르서서 산후에 산이 있고 절 안에 절이 있는 기이한 경관을 형성합니다. 과격과 시랑채, 흑사파 세 부분으로 구성된 과격촌에는 로사원과 소사원, 진씨 12택, 왕과 13원 비롯한 명나라 때 조탁 40개, 뜰에 1,100여 개 방이 남아있습니다. 그 밖에 예루와 탕제묘, 무대 건물을 비롯한 공공고 건물도 적지 않습니다. 600여 년 전, 명나라 때 도족들을 막기 위해 거주와 봉화 기능을 갖춘 과격성을 쌓았습니다. 성벽의 옆에는 보조용으로 3층 높이에 628개 창을 둔 우물 파서 사람이 살기도 하고 방어시설로도 사용했습니다. 이런 우문 멀리서 보면 마치 벌동지 같다고 해서 과격성은 일명 벌집성으로도 불리웁니다. 과격성에는 성문 3개에 망루 10개, 움막 18개가 설치되어 있고 성의 귀퉁이에는 정자가 아담하게 소사했습니다. 그중 물가에 위치한 동문은 과격촌의 정문으로 제 성문 중 지세가 가장 낮습니다. 성문 위에 경량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어 과격성은 경량성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가집니다. 오늘은 한 구간만 남아있지만 높이 솟은 과격성은 웅장할 뿐만 아니라 아주 견고합니다. 조나는 대하면은 과거에는 말을 타고 성벽우를 달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과격촌의 서남쪽에는 홍수 방지용으로 낸 서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격촌의 길은 이 서수문을 기점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면서 후가, 전가, 종가로 나뉩니다. 세 갈래의 길을 관통하는 상가와 하가가 과격촌을 바둑판처럼 만듭니다. 모든 거리의 양쪽에는 회백색의 벽돌로 지은 명나라 때의 이층 건물이 줄지어 있습니다. 과격촌은 예로부터 경제가 번창한 상업 중심이어서 많은 객상들이 이곳을 거쳐가면서 이곳에 다양한 시설이 갖추어지고 화물을 실은 차량이 들끓는 거리는 더없이 홍성거렸습니다. 명나라 때 지은 로사원은 황성상부의 주인은 진종경 선조의 생가입니다. 진씨 가문이 중도장에 황성상부라는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기 전에 진씨 가문은 이곳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3층에 달하는 목조 간판과 청석을 깔아 만든 계단, 검정색의 문틀과 대들보는 세월의 비바람 속에서 진씨 가문의 찬란한 오지와 풍산고추를 말해주는 듯합니다. 도적으로부터 촌민을 보호하기 위해 1640년에 명나라 때 전 방어성조 군사시설물인 예루는 수백 년 동안 더틈없이 그 자리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미리 예자가 방어를 의미하는 미리 예자와 통하기 때문에 예루는 사전에 위험을 방지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수직으로 솟은 예루는 높이가 30m에 달하는 7층 건물입니다. 건물의 하단 벽 두께는 2m에 달하고 1층은 암실로 돌절구와 맷돌, 우물, 비밀 통로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비밀 통로는 모두 성 밖으로 통합니다. 예루라는 간판이 걸려있는 2층에는 포신 구멍이 4개 있고 3층부터는 우러 올라가면서 거주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0: 옥상에는 양쪽에 담을 쌓고 그 위에 지붕을 얹었는데 올라가면 멀리까지 다 볼 수 있습니다. 800여 년 전에 원나라 때 지은 탕제묘는 무대 건물과 방 9칸 너비의 대궐만 남아 있습니다. 웅장한 규모와 숙연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이 절은 상하 두 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돌 란간을 따라 돌 계단을 오르면 상원에 이르는데 정면에는 9칸 너비의 6칸 깊이의 대궐이 당당하게 소사했습니다. 대궐의 동쪽과 서쪽에는 방 3칸을 가진 건물이 마주합니다. 하원의 동쪽과 서쪽에는 2층 건물이 있는데 1층에는 주택이나 객실로 사용되는 방 10개가 있고 넓은 2층은 무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건물의 귀퉁이는 창고로 사용되고 문 밖에는 종루와 고루가 있습니다. 탕제묘는 과격촌의 절로서 말의 대사는 모두 이곳에서 결정됩니다. 량한 생활 환경으로 인해 과격촌은 문화적 분위기가 아주 짙습니다. 당나라 때부터 청나라 때 이르기까지 이 마을에서는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80여 명에 달합니다. 벼슬길이 오른 이런 사람들이 다시 고향에 돌아와 유고의 례법을 건물과 마을에 접목시키면서 과격촌의 건물은 두터운 문화적 함의와 높은 역사적 가치를 가집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고향 련가.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최근 근래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오늘 소개해드릴 박물관은 성도 박물관입니다. 성도는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는 도시이고 성도 박물관은 이 도시의 역사 문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체이자 창구입니다. 성도 박물관은 1958년 9월 15일에 창립되었습니다. 유명한 작가이자 당시 성도시 부시장을 맡은 리 기린이 준비위원회 주임을 맡았습니다. 1984년 성도시 박물관이 대사사에서 공식 개방되었고 2016년 신관이 청량구 소화가 1호에서 대중들과 대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박물관 신관은 금상옥의 설계를 취했고 고총 문명을 대표하는 삼성퇴 문명과 금사 문명에서 영감을 땄습니다. 건물 주체는 성도평원 서산의 형상을 땄고 2만여 개의 금색 동판 등을 각이한 각도로 이어 만들었습니다. 2만여 개의 독일산 장식판을 사용한 박물관 주체 건물은 중국에서 가장 큰 동자질의 단일 건축입니다. 박물관은 9층으로 나뉘어졌고 지상 부분은 5개 층을 차지했습니다. 부지 면적은 약 17모에 달하고 총 건축 면적은 6만 5천 평방미터에 달하며 전시 면적은 약 2만 평방미터에 달합니다. 2023년까지 집계한 결과 성도 박물관의 수장품은 22만 1,967점에 달하는 가운데 소중한 문물로 선정된 문물은 1,399점에 달합니다. 수장품들은 청동기, 금은기, 화상벽돌, 돌조각, 도자기, 서예화 등 여러 종류를 포괄했고 문물의 시대는 신석기 시대부터 민국 시기까지 망라해 아주 완전합니다. 박물관의 최고의 보물인 돌 코뿔소는 진효문 왕 시기 촉수 리빙이 홍수를 다스릴 때 만든 5개의 코뿔소 중 하나이고 서한 시기 경혈칠이는 당면까지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가장 완전한 경혈 인체 모형입니다. 성도 박물관은 3개의 상설전이 있습니다. 성도 역사 문화전은 고대, 근대, 민속 3개 부문으로 나뉘어졌고 전국 시기 선관, 한나라 시기 경락 7인 등 대량의 소중한 문물과 환경복원, 모래판 등 현대 전시수단으로 성도의 역사 변혁과 도시 성격을 다양한 시각에서 전시했습니다. 이 밖에 박물관 5층에 위치한 중국 꼭두각시 인형전은 가장 대표성을 띈 2000여 점의 문물로 우리나라의 꼭두각시 인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전면적으로 전시했습니다. 지하 1층에 위치한 인간과 자연, 베린 기증품전은 200여 점 동물 표본으로 각이한 대륙의 물종과 생태계통을 보여줍니다. 성도 박물관은 각종 고품질의 临시 전시와 특별 전시를 주최합니다. 예를 들면 비단의 길 복장 문화 특별전과 한자 중국, 유럽 회화 500년 등 전시는 모두 국내외 관객들의 호평을 받은 전시들입니다. 단연간의 발전을 거쳐 성도 박물관은 수많은 풍성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은 전국 박물관 10대 진열 전시 정품상을 두 차례 수상한 적이 있고 전국 문물개통 선진단체, 전국 가장 혁신력 있는 박물관 등 영예 칭호를 수여받은 적이 있습니다. 성도 박물관은 문물 수장과 전시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문화를 전파하고 교양하는 중요한 플랫폼입니다. 성도 박물관은 독창적으로 주말 어린이 박물관 등 업무시간 연장 봉사 조치를 내오고 파총문화 학교 진입, 빨간 넥타이 꼬마 해설운 등 행사를 통해 성도의 역사 문화를 청소년들에게 널리 보급했습니다. 이 밖에 성도 박물관은 또 성도 선물 브랜드를 세우고 9,600여 개 문화창의 제품을 부화해 문물을 활성화시켰습니다. 성도 박물관은 독특한 건축 풍격, 풍부한 수장품, 멋진 전시, 다양한 문화행사로 성도의 문화 랜드마크와 도시 안내실로 거듭났습니다. 성도 박물관은 성도 역사문화의 수호자와 전승자일 뿐만 아니라 대중들이 지식을 섭취하고 정신을 자양하며 또 전 세계에 성도의 매력을 과시하는 중요한 창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박물관 여행 지금까지 성도 박물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2: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꽃은 피리라.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는 기적 같은 감동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반짝이는 감동의 순간을 찾아낼 수 있는 눈과 귀를 선물해 드립니다. 라디오로 듣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오늘의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같은 선의적인 선택을 한 같은 학교의 동명이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의 김홍화 아나운서입니다.
0: 최근 산동문화산업직업학원 2024학번 학생 오우량이 조혈 모세포 기증을 순조롭게 마쳤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다니는 학교에는 동명이인의 선배 오우량이 있는데 올해 역시 조혈 모세포를 기증한 것입니다. 두 명의 영영후 학생은 같은 선의로 특별한 인연을 맺었습니다. 2024학번 학생 오우량은 2006년 1월에 태어났으며 산동성 림기 출신입니다. 대학에 입학한 후 그는 무상 헌혈을 시작했으며 지금까지 루족 헌혈량이 3600ml에 달합니다. 그는 여러 차례 헌혈을 통해 모혈 모세포 기증에 대해 점차 료의하게 되었고 자발적으로 종합골수 운행에 가입했습니다. 올해 5월 실습 중이던 그는 모혈 모세포 적합 성공 통보를 받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기증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매칭되면 기부하겠습니다. 환자들을 위해 힘을 보태고 마음을 다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자랑스럽습니다. 10만 분의 1 매칭의 확률은 오양에게 모은 책임이자 행운으로 여겨집니다. 조혈 모세포 기증에 대해 오양의 가족은 처음에 다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오양의 견제하에 가족들은 그의 결정을 받아들였고 그의 어머니는

0: 는 특별히 고향에서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어머니의 동반과 지지가 있어 오양은 마음이 더 든든해졌습니다. 앞서 같은 이름을 가진 선배도 조혈 모세포를 기증했고 두 사람의 조혈 모세포가 같은 날 등록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오양은 뜻밖의 일에 놀라면서도 기뻐했습니다. 마치 인연의 릴레이 같습니다. 그가 나설 수 있다면 저도 물러설 수 없지요. 오양이 말하는 동명이인 선배는 같은 학교 2023학번 철도물류관리전공의 산동성 하택 출신인 오양입니다. 석 달 전 같은 병원에서 2023학번 학생 오양 역시 조혈 모세포 기증을 완료해 청도시의 296번째 조혈 모세포 기증자로 됐습니다. 수혜자는 3살 난 여자아이의 어머니였습니다. 당시 오양은 강수에서 실습하고 있었고 두 차례 휴가를 내서 청도로 오가며 기증을 완수했습니다. 오양은 기증받은 사람으로부터 감사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는 이렇게 썼습니다. 운이 좋게도 저와 완전히 일치한 혈액형을 가진 당신을 찾았고 당신이 기증에 동의해줬으며 더 행운스러운 것은 당신의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전반 과정 내내 매우 협조적이었습니다. 당신의 선의는 저에게 새로운 삶과 딸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현재 2023학번 오양은 상해 지하철 회사 직원으로 되었습니다. 기부에서부터 대중의 출행을 지키는 일까지 그는 또 다른 방식으로 타인을 계속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2023학번 오양은 자신과 후배가 조혈 모세포를 기증한 일로 인연을 맺게 된 것은 매우 아주 드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비록 세상을 뒤흔드는 일은 아니지만 도움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능력껏 사람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의미입니다. 이렇게 많은 우연에 네티즌들은 감탄했습니다. 같은 이름은 인연이고 같은 선심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우연이라고. 산동성 총도시 적십자회 관계자는 혈연 관계가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조혈 모세포의 적합 성공률이 10만 분의 1에 불과하며 심지어 100만 분의 1에 불과하다고 소개했습니다. 일단 적합이 성공하면 이 생명의 씨앗은 절망 속에서 유일한 희망으로 됩니다. 때문에 성공적인 사례 하나하나가 매우 소중합니다. 2000년부터 지금까지 산동문화산업직원학원에서는 7천여 명 사생들이 무상 헌혈에 참가했으며 헌혈 총량은 300만 밀리미터를 돌파했습니다. 학교 또한 여러 해 연속 산동성 무상 헌혈 조직 우수 실천 단위로 선정됐습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달빛 연정.

0: 중국 역사 이야기. 오늘 시간에는 청나라 말기 대신 증국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의 김홍화 아나운서입니다.
1: 증국번은 청나라의 말기의 정치가 학자로서 자는 백함이며 호는 척종이다. 시호는 문종으로서 태평천국 농민봉기를 진압하면서 정치 무대에 두각을 나타냈다. 그는 양무운동 추진자이며 또한 성리학자이고 문장가로 유명하다. 호남성 상향현의 부유한 농가에서 태어난 그는 1833년 향시에 합격했고 이후 진사시험에 급제해서 한림문에 보임됐는데 그는 수도에서만 13년 이상 근무했다. 이 시기 정호, 정희, 주희 같은 송대 철학자들의 조작을 읽게 됐고 유교 경전 해석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1850년 태평천국 군대가 진격해오자 증국번은 황제로부터 호남을 방위하라는 명령을 받고 장강 수군을 조직해서 태평천국에 대한 진압을 주도했다. 1860년 양강 총독에 임명된 증국번은 장강 요역에서 태평천국 군대 터불에 주력했다. 증국번은 농민 봉기를 진압하면서 두각을 나타낸 후 세력을 확장하는 한편 양무 운동을 적극 추진했다. 그는 군수공업인 안경군기소를 세웠는데 이는 중국 양무 운동의 시작으로 됐다. 그 후로 증국번은 미국의 기계를 사들여 상해의 병기, 선박을 주로 제조하는 강남 제조천국, 금융기기구, 복주선정국을 세웠다. 이 군수공장은 근대 공장이 중국에 설립하는 출발점으로 되었다. 증국번은 서양을 알기 위해서는 언어 습득이 중요하다고 인식해서 동문관을 설치했고 유학생들을 외국에 파견했다. 증국번 등이 추진한 양무운동은 소방세계로 향하는 창구로 됐고 소방의 선진적인 문화를 섭취해서 자국의 과학기술 발전을 추진한 대담한 탐구로 됐으며 중국 자본주의 산생과 발전을 자극했다. 증국번은 청나라가 성시로부터 몰락하는 과도 시기에 정치, 군사, 문화,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영향을 미친 인물로 또한 후세의 쟁론의 대상으로 된 인물로 됐다. 저서로 중문 전공 전집, 중문 전공 수서 일기 등이 있다.
0: 네, 그 곡으로 사랑은 눈꽃 대열을 들려드리면서 오늘의 문화공간 프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잼룡이었습니다.